면서 어쩌면 우리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5장에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셨죠?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이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좋아서 자기가 누웠던 그 냄새나는 더러운 그 방석과 이불을 들고 걸어가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은 없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과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안식일에 병자가 일어난 것 보고 이놈의 자식 왜 이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고 그렇게 하실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6장으로 가면은요, 아주 긴 논쟁이 이어지죠.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야, 그 선지자. 우리 구약에 예언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틀림없어. 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막 예수님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갔다 그래서 아예 그냥 관두지.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라졌다 그래서 에이, 그건 관두지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간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거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지. 네가 지금 열심히 그렇게 따라오는 건 네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귀찮게 따라오니까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니까 내가 진정 떡이야 내가. 너희들은 육신의 떡을 먹고 좋았다 하지만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사람들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먹고 좋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당신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당신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데 아니 네가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뭐 떡이야? 그게 아니지. 요한복음 41장 42절 가니까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데 다 너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잘 보세요. 자기들이 흥분하고 자기들이 좋아서 임금 삼겠다고 한 사람에게 너 목수 아들 아니야?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좋다고 흥분하고 자기가 그냥 막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지자고 이 사람이면은 우리 목적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쫓아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등을 돌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나중에 가시면 어떻게 된지 아시죠? 예수님이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야. 이게 어렵죠. 내 살이 양식? 내 피가 음료? 내 살을 먹고 음료를 마셔?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쫓아다니고 임금 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등을 돌리고 가버리잖아. 내 눈에 띄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그냥 먹고 배불리 따라온 많은 사람들과 제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그 뭐 나는 뭐 내 살은 뭐 음식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피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야 이거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그 아버지가 목수인데.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떠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한때는 자기가 베푼 그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좋아서 쫓아오다가 이제는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갈 거야? 아, 예수님의 그 이모션이라 그럴까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렇게 공들여놓은 이 제자들 똑같은 사람 아니까?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베드로는 말은 잘하는 것 같아. 이 사람 행동은 좀 하든 뭐 말은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야 예수님이 뭐 얼마나 기쁘셨을까. 정말 막 쫓아가서 베드로를 껴안고 막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어렵다고 하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야 베드로 정말 고맙다. 역시 너는 다르구나. 그런 뭔가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순수한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거죠?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그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그걸 보고 쫓아온 사람들은요 그거와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면은요 그냥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가 다르죠? 베드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뭐 그 동네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다르죠? 훈련 받았잖아. 그래도 예수님 옆에 쫓아다니고 그래도 보고 들은 게 있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떡을 먹고 육적인 관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떡을 먹고 육적인 관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미련 없이 떠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영적인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그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8장으로 가시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경우가 나오죠. 물론 거기 성경에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혔으면은 가늠을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여자만 데리고 오냐는 말이야. 시작부터 이 동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가늠하다 왔으면 두 놈을 다 갖다 놓고 네 놈들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놈들이 뭐 의기양양해서 또 이게 돌로 칠까 말까 율법에 나와 있는데요. 가늠하고 돌로 치라 그러는데 그걸 예수님이 쪼막쪼막 대면서 이놈아 왜 남자 안 데리고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무슨 말이죠? 율법을 지키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심히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냐 이거야.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내 마음속은 더럽고 내 마음속은 엉뚱한 짓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겉에 드러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사실 아니에요? 겉에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잘하고 충성 잘하고 술 담배 먹지 않고 그러면 일단 된 거야. 속으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엉뚱한 짓하는 그 같은 것은 상관도 하지 않잖아.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려고 이야기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니들이 너 자신을 바르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됐잖아. 왜 여자만 데리고 와? 데리고 오려면 둘 다 데리고 왔어야지. 뭔가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주님을 이해한다면은 신앙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 평가하지 말고 주님은 계속 일관성 있게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평가를 우리가 마음속 예수님까지 꿰뚫어보지는 못하지만, 평가를 그렇게 외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주님과의 갈등이 빚어집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남을 비판하지 마. 내 눈에 들보, 나무 토막을 먼저 빼. 네가 남을 비판할 때 네 눈에 있는 나무 토막을 좀 빼라.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잖아. 제대로 뭘 보죠? 상대방의 조그만 거. 그게 그때 보이는 거야. 자기 눈에 나무 토막은 빼지 않고 보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상대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8장으로 가시면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이게 좋은 말씀이거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애경인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가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죄를 지 이게 가만 처음에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다가 아브라함 자손이 죄를 안 지나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거든 무슨 자유를 얻으라고 그러냐 그 말이 뭐냐면 첫째 정치적으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애그 밑에 있었잖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아니 오래전에 자기들 역사에 애굽에 모세도 거기서 나왔고 애굽에 종살이했고 얼마 전에는 바벨론에 종살이했고 지금은 로마 밑에 있는데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 오케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영적으로. 자기네 죄 진 적이 없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다. 너희가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그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야. 너 죄 짓고 살잖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죄를 안 짓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게 논쟁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껏 내세우는 주장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반대하는 그게 문제예요. 일단 싫어. 찢어버리는 거예요. 일단 내가 싫어. 악수하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정당한 거예요. 왜?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싫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정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거는요 모독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귀신 들렸어. 이거는 아주 정말 아주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아니, 생각해. 자기들이 그렇게 좋다고 임금 삼겠다고 그러고 그 선지자라고 그러고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흥분해서 쫓아온 그 사람을 모욕하고 있어. 자기들이 좋다고 따라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도 귀신 들린 것 같아. 아,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아,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이런 논쟁. 이제 구장으로 가면 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건 뭐 제가 지난 작년에 통독할 때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소경을 고친 게 안식일이야.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래. 안식일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병 소경된 사람이 병을 고쳤어. 그랬는데 기껏 와서 한단 소리. 아니야. 안식일을 범한 저 사람은 저건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그게 옆에 있다가. 그러면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냐?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이룬 그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 율법을 어겼어. 하나, 내가 싫어하는 욕을 요 사람이 했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이걸 했어. 그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난리치는 거는요, 바보같이 어리석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모독감을 주죠.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주 저질스럽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신 들렸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들에게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 너 귀신 들렸대. 이건 말도 안 됐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이 헛된 논쟁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첫째는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은 마음의 싸움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 나오듯이 큰 문제인 것 같아. 무슨 말이죠? 겉에 나타나는 거 보고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적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관심 가지고 살아간다면은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동기가 중요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는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이 도망갔는데도, 임금 대주시오, 우리 지도자가 되실텐데도, 아, 너 같은 사람 싫어, 도망갔는데도 끝까지 오잖아.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는요, 저 보통 신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 건너편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그 마음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잖아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려고 따라온 게 아니지. 너 욕심을 잃으려고. 네가 여기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지 내 말 듣고 순종한 게 아니지.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너 동기를 보는 거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겨우 한다는 것이 복받으려고. 그저 그냥 남들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 가지고 따르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동기가 어떤 것인지. 열정은 정말 대단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욕심을 이루는 열정이었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정이 아니었더라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것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기가 문제예요.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빗나간 열정과 잘못된 동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열정 하나는 정말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열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온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뭐냐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뭐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움 겪었잖아.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기도 이루어지지 않잖아.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뭐 진짜 하나님 일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리스도 사랑에 강권해서 살아가는데도 자기 몸에 질병 하나 못 고쳐가지고 쩔쩔맸잖아. 남들이 봤을 때 너는 다른 사람의 병 고치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널 버린 거 아니냐? 너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너 혹시 잘못된 것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지 않지? 그 위대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에서 교역에 썼다는 사람이 어떻게 몸에 가시라고 그럴 거 없는 거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응답이 했죠. 그 세속적인 사람의 눈에는 응답이 안 됐지만 응답이 됐죠. 내 은혜가 좋게. 그냥 연약함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세요.
바울은 이제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기가 잘못되면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주님이 잘못된 거 없잖아요. 동기가 잘못돼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동기가 잘못돼서 주님을 어렵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큐티 묵상을 하시면서 스스로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니까 자기가 말을 하고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이루지? 말이 안 되잖아. 내 주장만 하고 내 것만 고집부리다 보니까 안식일 지키면 안 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것도 정확하게 안식일 안 지킨 게 아니죠.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죠. 그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귀한 율법인데 그 말을 해석해 준 많은 책들, 유대인들 책, 뭐 탈무드, 미시나 이런 것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금요일날 저녁 때 해가 떨어지면은 불을 약간 내리고 그 오븐에 음식 불도 조금 올려놓고 중단해요. 예. 불 키면은, 예. 금요일날 저녁 때 돼서 어두워질 때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자야지 어두워져가지고 불 켰다 껐다 이것도 일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저녁에 음식을 다 해놓고 토요일은 안식일 때니까 그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날 요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요리를 해놓고 음식을 식지 않도록 그 오븐에 불이 조금 나오게 토요일날 하루 종일 놔두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근데 그게 율법을 해석한 그 랍비들의 그 많은 해석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인간적인 해석인데 그걸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례. 말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제가 그들을 뭐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그 열정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까? 너무 자명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뭐 이제 뭐 정치적인 건 물론 아니겠죠. 그건 정말 그 무식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뭐 애굽 밑에도 있었고 바벨론 밑에도 있었고 지금도 로마 밑에 있는데 우리가 종이 된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영적인 의미 같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죄가 있어?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지멋대로 해도 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는요. 아브라함 자손인데 어떻게 살게 돼? 뭐 지저분하고 말고 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종의 종이야. 아, 죄의 종이야. 너 죄 안 졌어? 예수님이 그들의 핵심을 찌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책망하실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이놈아 하필이면 왜 안식일이 일어나느냐? 이놈아 너 잘못됐어. 하나님이 그럴까? 그런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찬양하고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아,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의 죄냐 그러고 그 사람들의 고민스러운 걸 뭐 어찌가 한순간에 그냥 박차버리고 그 소경된 눈을 촥 떴는데 하나님이 신경 내면서 이놈아 왜 안식일에 그런 일 하냐? 하나님이 그럴까? 유대인들이 아니 바리새인들 정말 그런 하나님 믿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 보잘것없는 것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 그 벌벌일 없는 것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냔 말이야. 알고 있지. 신명기 법전에는요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돼. 나는 고아와 과부의 정의를 위해서 싸울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몰랐겠어요 이걸?
이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지요.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 팩트보다는 감정이야.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저놈이 싫어. 목수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게 싫어. 기적이고 뭐 다 필요 없어.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내가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거 잘못 잡고 잘못됐어.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야.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바리새인들의 그 헛된 논쟁,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내 동기가 어떤지, 혹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본받고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그 썩은 굳은 마음을 제치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 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에는 우리에게 영적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믿을 만한 근거자료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한다고 고백한 것처럼 매일의 삶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길을 찾게 도와주고 그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줄 지속적인 인도자가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한국어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성경 강좌와 함께 하신다면 주의 말씀은 여러분이 발의 등이요 여러분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성경을 가르치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신약성경 308페이지가 될 텐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다른 것을 섞는 것입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무효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only by faith. 복음의 핵심은 only by faith,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행위를 더해서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는 분쟁하고 다투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과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왜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의, 이 율법의 행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과 은혜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은혜 중에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 교회가 놓칠 수 없는, 교회가 택해야 될 것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사실은요, 유대주의자들은 둘 다 택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택해야 하는 것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율법이 아니에요. 둘 다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하나로, 이 믿음 하나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갇혀 종노릇하며 사는 나를, 그 율법 아래에 있던 나를 율법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앞서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나 같은 죄인,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공동체 안에 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이 자유의 삶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보았어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열망했던 그러한 삶, 그래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삶을 추구해 왔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이 밤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You must be born again. You must be born again.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거듭나고 싶었어요. Born again. 거듭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transformation,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regeneration,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better person, 이전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new person,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우리치도 가고 내가 헌금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Born again,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자유케 돼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구원자시고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를 갈망하게 하세요. 예수를 내 안에 살게 하세요. 예수를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경배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구원자시고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나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내게 주어진 게 된 거예요. 그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이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 맺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사도를 보세요. 여러분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그 사울과 같이 위대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였구나. 그동안 내가 쌓아 올렸던 모든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되던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니, 분뇨라는 거예요, 분뇨. 나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분뇨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게 가장 작은 자.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바울.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는 겸손함으로 자기가 자랑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관계 맺는 여러분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이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로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육체라고 번역한, 오늘 보면 육체라고 번역한 이 sinful nature, sinful nature, 육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죄의 본성, sinful nature, 이 육체. 여러분, 이 육체를 훈련한다고 해서, 이 육체를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한들 여러분 내 본성, 내 이 sinful nature, 이 죄의 본성, 즉 자존심, 욕심, 욕망, 이 야망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내 속에 있던 이 육체, 이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 대 성령,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야망이냐 비전이냐, 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힘, 이 싸움, 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육체와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여러분,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죄를 묵상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5가지의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지만 대표적 죄 15가지를 열거해 놓았어요. 그것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15가지를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그룹은 보면 3개의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쾌락에 몰두한다는 거죠. 자, 둘째 그룹은 두 개의 종교적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라는 거예요. 술수, 마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그룹, 여덟 개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이단이라는 건 분파를 말하는 거예요. 파를 만드는 거예요. 투기, 투기라는 것은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여덟 개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사회적 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 그룹은 두 개의 무절제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술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가지를 통해서 바울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과 이 질투로 사람을 갈라지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만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한 성도님이 먼 곳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참 멀리서 오셨어요. 한 시간 이상 운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 새가족실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한 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오셨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멀리 아이들을 데리고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전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제가 형제 교회로 오늘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참, 교회란 것이 뭐냐 이거죠. 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냄새 아세요?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돼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분열하고 찢어지고 깨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관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함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나의 순위 모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모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하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리와 편가름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네.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됨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여러분 그것은 누가 봐도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욕심이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러므로 바울사도가 안타까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아홉 가지만이겠습니까? 상징적 표현으로 아홉 가지를 열거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홉 개를 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본다면 세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그룹은 이 내면의 모습이죠. 내면의 모습.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두 번째, 둘째 그룹은 관계적 모습이죠. 관계적 모습.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셋째 그룹은 이 삶의 관계죠. 삶의 관계.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한 열매가 아홉 가지 칼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깔이, 성령은 사랑을 낳아요. 이 사랑의 빛깔이 마치 무지개처럼 그렇게 여러 빛깔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홉 가지 빛깔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 아홉 가지 빛깔이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며 살기로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내면에 사랑, 희락, 화평으로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물가에 숨겨진 나무처럼, 물가에 숨겨진 식물처럼 우리의 삶을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세요. 자,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죄악된 행위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예요. 그렇죠? 네. 죄악된 행위들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여러분, 열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육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고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온유한 척하는 거죠. 꼭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종교인으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선적이에요.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악한 줄은 알아요. 자기가 악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요, 종교인은요, 악한 줄을 몰라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 힘으로 열심을 내니까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24절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척 하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이것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아니,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과 이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욕망을 여러분 십자가에 죽인다는 게,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지만 말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 때, 쾌락이 일어날 때 분쟁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육체의 욕망이 일어날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못을 깊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불신자보다 더 교활하고 더 완악하고 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리고 24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헌신하여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오늘도 선포하세요.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사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일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여 분열로 이끌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주간 이렇게 우리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만 듣고 그냥 나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눕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결심하세요. 나는 이 한 주간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비방하거나 이간질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오늘만이 아니고 이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아시겠죠? 오늘만이 아니고 한 주간.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비방하거나 이간질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자, 그리고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비방하고 이간질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분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런 말 절대 듣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번 한 주간 절대 그런 말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참다가 와요. 내내 참다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주간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한 주간 이분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해줘서 한 주간 참다 이렇게 오면 와서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주간 듣지 않았더니 얼마나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이 육체의 일이 솟아오르면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걸어갑시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0: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속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숨겨 있으시고 신약에서 드러나셨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 준비한 초신자를 위한 입문과정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기에 우리의 궁금증을 모두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마치고 나시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며 신앙인의 삶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사랑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비비안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래, 연출 윤재희. 백시운 일곱 번째 시간.

0: 길선주 장로는 부흥하고 있는 선천 지역을 지원하는 조사로서 그 임무를 맡게 된다. 그 일은 그만의 일이 아니라 당시 평양신학교 졸업을 목전에 두고 있던 몇몇 젊은 목회자 후보생들과 함께 맡게 된 것이다. 그 덕분에 선천은 선교부 소속 목사님들만 사역을 감당했을 때보다 더 빠른 부흥의 속도를 높이게 되었다.
1: 1907년 선천 지역은 역사상 가장 놀라운 신기원을 이룩하는 해가 됩니다. 헌트 선교사 보낸 한 편지에 의하면 당시 선천교회는 매 주일마다 1,000명에 육박하는 성도들이 교회당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했죠.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흥운동을 거치면서 선천 지역은 103개의 학교와 102개의 교회에 무려 4,667명의 학습교인과 등록교인이 15,348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했죠. 이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선천의 작은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은 성령운동이 아니고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거기엔 평양 선교부의 주요한 정책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자국민 정책이었죠.

0: 아니, 오케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천으로 보내는 거인디. 이거이 알 수가 없는 노릇이구만 기래요. 혹시 교회를 말아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1: 뭐이가 어디래? 교회를 말아먹다니. 그리고 저 그냥 말 상가라고.
0: 아니, 기르지 않고서리 오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그리로 보낼 수 있답니까?
1: 설마 그랬겠는겨.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뭔 생각이 있지 않겠습니까?
2: 기건 님자 말이 맞다. 내래 잘은 모르디만 기다려보라오. 뭔 깊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시는 거니까니.
1: 아이고, 저기 장로님 오십니다.
3: 아이고, 좀 많이들 기다렸디요.
0: 아이고, 많이 기다리나 마나. 고조 내린 와, 나 같은 것을 손촌에 가서 사역을 도우라고 하는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대체 무슨 연유에서 기른 겁니까?
2: 저 혹시 장로님들이 실수하시는 것은 아니신디? 네,
3: 실수요? 기른 건 아닙니다. 저 그러니까니 염려 부드러 매시라우요.
2: 기름 무슨 생각에서 이러시는 겁니까?
3: 이거이다. 우리 조선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1: 조선교회를 살리다니요? 왜 말입니까? 내사마 통 이해가 안 간다 아닙니까?
3: 아, 잘 들으시라요. 아, 우리는 다 대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서부고.
1: 서부예? 그게 뭐라예?
3: 아, 기건 말이디요. 그러니까니
0: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3: 그렇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1: 아니, 그러면 저 일의 주체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3: 그건 바로
2: 우리들이라 이겁니까?
3: 잘들 아시는구만 기래요. 기래면서 뭐가 궁금하다고 합니까? 입만 아프게시리. 우리 대한 사람들의 교회를 자립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거이 이 선교사님들의 뜻이고 우리 조선 예수교 장로의 뜻입니다.
2: 길에서 우리들 보고 선천에 가서 일을 도우라 이거만 그래요.
3: 아, 이제 여러분들 같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할 일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이 가서 기도도 해주고 교회를 도와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요. 네 교회에 내 교회가 없습니다.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 식구들입니다.
0: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격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1: 하모, 아,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들을 그 사람들이 비웃어 빼면 어쩝니까? 안 그러십니까?
3: 여러분, 잘 들으시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였디요?
1: 예.
3: 그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되는 거이디. 아이, 무슨 조건이 자격이 필요합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보고 목회자가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4: 가만, 왜 이리 조용하지? 이렇게 조용할 게 아닌데 말이야. 뭔가 놈들이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해. 내가 당장 나가서 뒤를 캐봐야겠어.
5: 어디 나가나?
4: 예. 아니, 놈들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뒤를 캐보려고요.
5: 놈들의 뒤라면 장대현 교회 놈들 말인가?
4: 아니, 뭐 꼭 그 교회 놈들만이 아니라 예수쟁이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조용할 리가 없는데 너무 조용해서.
5: 그렇지. 무슨 사다이나도 나는 놈들인데 이렇게 잠잠할 리가 없지. 샅샅이 조사해보라.
3: 예, 다녀오겠습니다.

0: 그래요. 놈들이 무슨 일들을 만들고 있냐?
1: 아예 그렇습니다. 글쎄 놈들이 선천으로 원정을 간다고 합니다.
0: 놈들이라니. 그러면 서양 선교사들과 길선지를 따르는 놈들 말인가?
1: 아이 그게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신도들 말입니다요. 그 자들이 무리를 지어 선천으로 비롯 각처에 원정을 간다고 합니다.
0: 뭐야?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백쉬운 일곱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서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용서받은 자라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서로를 용납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용납은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아무런 의로운 것도 발견하시기 전에 아니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으로 있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용서와 용납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가브나움의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집회를 하셨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용신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지붕으로부터 예수님 앞으로 인도되어졌고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그 친구들의 희생적인 사랑과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은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비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는 BBM 방송은 마음만 먹는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매시간 프로그램 전후로 광고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설교 프로그램 방송 대가로 한 영리를 추구한다거나 성경대학이나 대화방 사역을 유료화한다면 물질적으로 보다 더 체험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BBM 방송은 순수한 복음이 보다 많은 청취자들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더 전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일체의 영리 행위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송 선교의 진정한 주인공은 저희가 아닌 청취자 여러분이라는 마음으로 100% 청취자 후원에 의한 방송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여러분이 선교에 마음을 담은 작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으로 선교의 열정을 담아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다치고 상한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 BBN 방송과 함께 선교사에게 동역자가 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 버튼

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에스라 4장에서 6장 말씀입니다.
4: 제4장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스로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르러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의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경영을 저희하였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저희가 그를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소한 그 글에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디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기타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납발이 사마리아 성과 강 서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한다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서편에 있는 신복들은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에게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우리의 곧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지대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며 그 성곽을 마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필경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궁의 소금을 먹는 고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보내어 왕에게 구하오니 왕은 열조의 사기를 살피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열왕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훼파됨도 이 까닭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고하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을 피력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서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한 저희 동료와 강 서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의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열왕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모반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주재하는 큰 군왕이 있어서 강 서편 모든 땅도 주재함에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저에게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을 전하여 그 사람들로 역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2: 제5장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이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하여 두었더니 그때에 강서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고하였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으므로 저희가 능히 이 역사를 폐하게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고하고 그 답조가 오기를 기다렸더라. 강서편 총독 닥드네와 살보스네와 그 동료 강서편 아박사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본이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만하옵소서 왕께 아시게 하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보은즉 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함으로 역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로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두목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고하고자 하여 그 이름을 물은즉 저희가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오랜 이해적에 건축되었던 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완전히 건축한 것이더니 우리 열조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경록해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를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시니 제가 이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속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취하여 그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 이름한 자에게 내어주고 일러 가로되 너는 이 기명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그 본초에 건축하라 하며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오나 오히려 피력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국고에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였더라.
4: 제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서적 곳간 곧 바벨론에서 보물을 쌓아둔 곳에서 조사하게 하였더니 메대도 앙메다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얻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전의 고는 60규빗으로 광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전 금, 은, 기명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안 각기 본처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강서편 총독 닷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료 강서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노니 왕의 재산 곧 강서편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신속히 주어 저희로 지체치 않게 하라. 또 그 수용물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소청대로 영락없이 날마다 주어 저희로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리노니 물론 누구든지 이 명령을 변개하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어내고 저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인하여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열왕이나 백성이 이 조서를 변개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저희를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강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 동료들이 신속히 준행한지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함으로 인하여 전 건축할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사의 조서를 조차 전을 건축하며 피력하되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일에 전을 피력하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과 수양 200과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수염소 12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케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의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즐거움으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저희에게로 돌이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전 역사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에스라 4장에서 6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죄 많은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이 시간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을 사랑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이 말씀, 로마서 5장 7, 8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보십시오.
1: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좀 나누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교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당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명령하셨지만 그 명령에 흔쾌히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아이가 등장하는 거예요. 6장 9절 말씀으로 모십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이때 안드레는 상황을 파악하며 무리들 사이를 돌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안드레와 빌립이 거기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빌립은 그들 돈 가방에 있는 돈으로는 그들을 먹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그가 발견한 모든 것은 한 소년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뿐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 보리떡 다섯 개는 커다란 시판용 빵이나 가족용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것은 햄버거 크기 정도의 아마 빵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은 물고기에 얹어 먹을 정도의 크기였었고, 그것이 이 사람 안드레가 제공할 수 있었던 전부였습니다. 이것은 가망 없는 계획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소용있겠습니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거죠. 그 다음 10절로 우리 주님의 반응이 나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거기에 5천명의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십니까? 저는 각 남자마다 한 명의 어린아이와 또 아내가 있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친다면 합리적인 산출로 생각만 하더라도 만 5천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데 여기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먹여야 할 만 5천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다면 확실히 그것은 부채가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어디서 돈을 빌리든가 뭐를 해야 되겠죠. 만일 여러분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이런 걸 갖고 있다면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을 돈으로 환산을 해본다면 이 재산과 부채를 함께 환산을 해본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어려움을 우리 주님은 지금 이기고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적의 수확이 있습니다. 이 등식에는 예수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다섯 개의 떡에 물고기 두 마리 여기에다가 예수님을 더하여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거기다 예수님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앉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앉았습니다. 마가는 그들이 띠를 지어 앉았다는 사실, 즉 각각의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서로 끼리끼리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함께 앉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 지방의 어떤 의복 색깔에 따라 구분이 되었던 듯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은 상당히 훌륭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진행되었는데, 각각의 작은 무리들은 초록의 잔디의 배경 위에서 아마도 모자이크처럼 군데군데 이렇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마님께서 이 사람들이 앉아 있던 곳에 반대편 언덕에 있었다. 아니, 그리 있을 수만 있었다면 조각으로 수놓아진 아름다운 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질서정연했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고 또 멋진 그러한 일들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11절, 13절로 가볼까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이 이적에 대해 어떤 자유주의 신학교의 한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시간 전에 제자들은 많은 떡과 물고기를 구입해서 그것을 동굴 속에 쌓아둔 다음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 동굴 입구에 팔을 벌리고 서시고 제자들은 옷자락으로 그것을 가려지게 하면서 주님의 팔 밑으로 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뭐 무슨 마술하는 건가요? 수리수리 마술이 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요술을 피우는 요술쟁이 그 있잖아요. 그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럼 속임수와도 같은 연상을 이렇게 하게끔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설명에 한 가지 잘못된 것은 그런 속임수는 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속임수를 믿으니 차라리 성경의 이적 자체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우선 그들은 그 당시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 많은 빵을 어디서 구해낼 수 있었을까요? 또한 그들은 이 특별한 경우를 위해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 바다로 가서 물고기를 그렇게 낚았을 거라고 믿습니까? 그건 믿을 수가 없단 말이죠. 또 그 요리는 언제 누가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 설명은 여러분께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적으로 터무니없고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여기서 이적이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진 조그마한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첨가하면 여러분은 그 충분한 의미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은 만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여러분의 열두 광주리를 갖게 되는 기적을 또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 열두 광주리는 먹되 남은 찌꺼기가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한 사람이 보리떡 사이에 물고기를 넣은 샌드위치를 배불리 문 후에 그가 조금 더 큰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처음 것을 버리고 새로운 샌드위치를 집어들었기에 그 버려진 것이 열두 광주리에 남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요. 손도 대지 않은 열두 광주리에 그 떡과 그 물고기가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은 그 무리들이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굶주린 상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들 생애에서 처음으로 그들의 배를 가득 채우는 사람이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지 행하실 때 늘상 보면 풍성하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도 많이 교훈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로 그들은 그분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자였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분께서 군중들에게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이적을 행하셔야 했다고 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서 자유로워지려고 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분을 왕으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왕이십니다. 왕 중의 왕이시죠. 그분께서 왕으로 태어나신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이 기대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왕은 아니십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십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세우려고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배를 타고 가는 과정 속에서 크게 그 풍랑이 일어서 힘들게 되었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주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게 하시고 그분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시는 동안 그들을 배에 태워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들은 약 해발 상당히 높은 그 헐몬산 그런 정도의 높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높은 산 뭐 한 3천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불어오는 그 갑작스러운 폭풍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치게 되면 실제로 그 폭풍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바다 위에 건너가기 위해서 어중간한 곳에 있었고 그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본 것은 이 바다의 중간이었을 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했고 그 때문에 두려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5천명을 먹이신 사건을 엉뚱하게 해석했던 바로 그 자유주의자들은 역시 이 표적도 엉뚱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와 배는 땅에 있어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바닷가를 거니셨는데 제자들이 잘못 보고 그분께서 물 위로 걸으셨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기에 그 상황을 잘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오해치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과 주님께서 바다 위에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그분께서 그분의 백성에게로 오시는 시간인 겁니다. 주님께서는 고통과 슬픔의 그 때에 그분 자신을 좀 더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는 분이시죠. 저는 왜 주님께서 밤이 될 때까지 파도가 칠 때까지 기다리셨는지 이거 우리가 많이 생각해야 된다 봅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때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게 될 시간인 것 같아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는 거죠. 삶의 폭풍우가 우리의 작은 피부를 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아마도 다른 기적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혹은 요한이 바닷가 방금 고해졌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지체 없이 도착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하는 것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것은 배 안에 그분과 함께 있었으므로 반대편이 먼 것 같지 않다 하는 이런 말인지도 모르죠. 어쨌건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한 강론을 이제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리가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실망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 모두가 가버렸다는 것을 발견해서였어요. 6장 22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들은 분명히 갈릴리 바다의 남쪽에서 올라왔다고 보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디베리아 근처에서 먹이셨습니다. 그 후에 이 많은 무리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 쪽으로 가는 제자들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에서 요한은 주라는 명칭을 처음으로 사용하는데 즉 주의 축사하신 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아온 대로 요한은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분께서 왜 떠나셨는지 알고 싶어 했던 거죠. 26절로 25절, 26절 보실까요?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따라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을 찾고 있는 그들의 동기를 간파하셨던 거죠. 사실상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떡이 아니라 짐승이 먹는 꼴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너희는 그 꼴을 먹고 배불렀도다. 너희의 유일한 관심은 너희 배가 채워지는 것이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27절 봐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본문을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드린다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없어지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지속하게 하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음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자에게 하나님의 인장에 새겨 놓으셨도다. 이렇게 재해석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은 우리 주께서 우물가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물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떡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본적인 그러한 영양소들이죠. 떡과 물은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이시며 물이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평범한 상징들을 사용하신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내려오셔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물이시며 살아있는 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은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물이 무엇이며 떡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것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것을 알죠. 28절입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일까?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건데 인간은 항상 단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해왔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으로 느꼈죠. 그는 이것을 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느꼈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받아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인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보게 되는데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십니다. 여러분이 들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의에 명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며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로 믿는 거죠. 나의 지식과 학식과 경험으로 믿는 것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는 그것을 함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초대는 연회를 베풀어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길과 도로로 나가서 그들에게 초대되었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의 양식이요 사람의 배를 불리게 하는 양식은 아니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을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자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라면 누구라도 자기 자식을 잘 키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생각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직업이 교육자라고 해서 자기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라고 해서 자기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훌륭한데 자식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자녀 잘 키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봐도 실패한 부모, 실패한 아버지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또 특별히 아버지로서 성공한 케이스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믿음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아버지로서 실패한 한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제가 볼 때 이분은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제사장인데 제가 볼 때 그냥 괜찮은 제사장이에요. 이분의 제자가 누군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도 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 자식을 잘 키우는 일에는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행실이 나빴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할 정도로 이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멸시했어요. 멸시. 이 사람들은 사실 제사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사드린 그 짐승의 고기를 이렇게 삶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갈고리로 찍어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가져가고 뭐 제사 절차라든가 어떤 제사를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기름도 태우기 전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분 싹 가져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완전히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이들이 한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도 했습니다. 본문 조금 아래 2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예. 그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그런 여자들을 꼬셔다가 같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못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버지 엘리가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예요. 자식을 교육을 좀 잘 시켰더라면 이런 못된 아들들이 안 되는 건데 아버지가 교육을 잘 못 시키니까 이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서는 어땠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아버지로서는 영 실패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 엘리가 아버지로서 실패했느냐?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로서 이분이 실패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아들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분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자,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아들들이 행실이 나쁜 그 이유가 뭡니까? 여기 12절에 나오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뭐 예배에 대한 어떤 존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두 아들의 아버지인 엘리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이 두 아들들의 직업은 뭔가 하면 제사장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이면 이제 대를 이어서 이 제사장직이 내려가는데 이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13절을 한번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제사장이에요.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물론 알았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이 이들에게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엘리가 이 두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다면 이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안 되었겠죠. 근데 엘리가 바빠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아들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이 아들들이 이렇게 못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뭐가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 즉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명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어떤 세상 지식 가르치기 전에 뭐부터 가르쳐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것부터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 공경하는 것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쳐야 할 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입니다.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것도 참 중요한 도리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뭐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부터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뭐 학원 보내고 영어 가르치고 뭐 단어 가르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되 언제부터 가르쳐야 할까요? 어릴 때 가르쳐.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커서도 그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늙어도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랬는데 어릴 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놓으면 그 습관이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것을 못 배우면 커서도 하나님 경외 안 합니다. 늙어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 경외하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여간에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제가 볼 때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예배도 안 빠지고 잘 나옵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는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이유 되면서 잘 안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아버지들 왜 바쁜가? 이제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못 가르치고 자녀들하고 함께 영적인 시간도 못 갖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도대체 왜 바쁜가? 그걸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요. 여러분들이 왜 바쁩니까? 우리 아버님들 가족 먹여 살리고 또 특별히 자녀 잘 키우려고 여러분 투자사자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돈 버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 일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식은 그냥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식들하고는 시간도 못 가지고 영적으로 교육도 안 시킵니다. 그냥 돈 벌게 그냥 바쁘게 그렇게 싸가죠. 그렇게 살면은 그게 모순입니다. 모순. 우리 자식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일도 하는데 실제로는 자식을 방치해 놓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일을 조금 못해도 돈을 조금 적게 하더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영적인 생활을 가르치는 것에는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예, 그저 좋은 것 먹여주고 또 공부만 잘 시키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믿는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공부시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예,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를 공부시키고 또 이왕이면 공부를 잘하기를 여러분들이 바라시죠. 근데 여러분 공부만 잘하고 좋은 대학만 들어가고 뭐 세상에서 성공만 하면 다 되는 겁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지난 주간에 우리 대통령 그 수행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한 분이 미국에서 성추행을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분도 공부는 잘한 분이에요. 제가 그 뒷조사는 안 해봤지만 공부도 잘하고 했으니까 청와대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결국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자기 얼굴에도 먹칠을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여러분 망신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중요하지만 공부가 인생의 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 바르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방법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괜찮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엘리 제사장은 어떤 면에서 실수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 사람의 문제예요. 사무엘상 2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자, 여기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엘리 제사장의 두 번째 문제예요. 여기 중히 여겼다 하는 이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honor, H-O-N-O-R, honor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honor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 영화롭게 하다, 존중하다, 공경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내 포를 공경하라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공경하라 그 말이 영어로 뭔가 하면 honor이에요. honor your parents.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사람은 자기 자식들을 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떠받들고 샀다 이 말이에요. 자식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중에 없어요. 오직 자식들밖에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부모치고 자기 자식을 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식이 사랑스러워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부모와 처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 진짜 미워하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부모나 처자를 더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자식을 더 사랑해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도 자식 말은 잘 듣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굉장히 인색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는 돈을 아까운 줄 모르고 쓰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자식이 자식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자식을 부모님들이 떠받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이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요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훈계하고 또 조금만 매질을 하면 어떤 분 중에는 학교로 쫓아와서 선생님을 폭행합니다. 네가 뭔데 내 자식을 건드리느냐? 그러면서 막 선생님을 폭행하는 그런 부모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길입니까? 그거는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정말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면 선생님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선생님을 이렇게 존경하면서 자식들 앞에서 선생님들을 이렇게 떠받드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자녀들이 자기 선생님에게 순종하고 선생님을 우러러보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더 떠받들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모습을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이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잘 섬겨야겠구나.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사랑해야겠다.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행동이 우리 자식들에게 훨씬 더 효과가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게 하는 길로 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당사자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자녀도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면 우리도 복 받지만 누가 복 받는가 하면 우리 자녀들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복받게 해주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하면 결국 자녀들도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복이 또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것이죠.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전해드린 말씀의 후반부를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오니 강효민 목사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의 역사는 35년이 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8개 언어로 라디오 방송을 내보낸 지는 이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은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년 전 세계적으로 ITL 카드라고 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를 통해서 방송을 알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역에 동참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일에 함께 동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하실 때는 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필요한 만큼 또한 필요한 언어권의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어떤 일이요? 예수님 피로 갚고 산 교회를 문을 떠리는 그런 일이 올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말 해서 자기 제자 삼을 내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제자 삼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자기 편 만들기, 자기 편 만들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바사바 자기들끼리 모이기, 자기 편 만들기, 자기 제자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십자의 원수예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계신 곳 전반부 말씀입니다.
0: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금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려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방금 읽었는데요. 예,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모이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에 의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럼 두세 사람이 모였다면 예수님이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은 이건 어디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너희 안에. 이걸 영어로 하면 진짜 음앙으로 써요, 음앙.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있는 그 안에 이렇게 있거든요. 이건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해요. 그러면 예수님 방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내 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우리 안에 몸으로는 못 오시잖아요. 내가 주일학교 세울 때 그런 말씀드렸는데 내가 어떤 아이의 마음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내 생각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셔서 그 다 이루신 결과가 의예요. 그 의를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겁니다. 그걸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 어떻게 계세요? 영으로 계시죠. 몸으로 계세요? 아니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이라니까 또 자꾸 신비적으로 나가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이 곧 영이다. 그럼 예수님의 말이 문자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해도 이건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임재하세요. 내 안에 내주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니까요. 이걸 성령이 임했다, 또는 말씀이 임했다, 보혜사가 임했다, 함께 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보면 두세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에 의하여 모이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 안에. 그러면 가운데로 보셔도 돼요. 한 세 사람 모이면 그 세 사람 가운데.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모일 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로 갈 수도 없고 미래로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이렇게 밀려있는, 예, 시간적으로 펼쳐져 있는 공간이지만 묵시라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임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만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스 1장 3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히브리스 1장 3절. 그냥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나? 도대체 하늘 높은 곳에 계시나? 우리 안에 계시나? 아니면 우리 가운데 계시나? 이런 이제 고민들이 되실 건데요. 히브리서 1장 3절 보십시오. 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뭐로 붙들고 가세요? 말씀으로 붙들고 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럼 예수님 또 어디 계세요?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우편, 하늘 우편, 보좌 우편, 그 영광교에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계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세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시공을 초월하신 분이잖아요. 시공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높은 곳에 계신 이 하나님만 믿는다 해도 사실은 문제가 돼요. 우리 안에 임하신 주님이 없으니까. 초월적인 하나님만 얘기하면요, 우리 안에 임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는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신에게 뭔가 정성 바쳐서 신에게 뭔가 떡고물이나 얻어먹으려 하는 그런 종교성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성전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우리 안에 뭐예요? 내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성전이 됐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몸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 하면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고 그 영은 곧 말씀으로 임하여 계시고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공간에 갇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또 어디에도 계시고요? 그 영광 중에 계세요. 그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누가 만나 뵈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세에서 봤습니다. 변화세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변화세예요. 또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하다고 그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어디 안에 오셨어요? 바울 안에 오셨잖아요, 또. 그게 성령이 임하신 거잖아요. 사도 요한은, 물론 성령이 임해서 복음을 전한 사도 요한인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어떻게 되세요? 엎드려져 죽은 자와 같이 됐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 주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으세요. 이걸 흔히 신학적 용어로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 안에 계신 곳이 없는 천지를 만드신,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말씀으로 결론 내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으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시공간에 속한 우리 죄인들 어떻게 그런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내 안에도 계시고 네 안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저 높은 곳에 계시는 누구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계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기 전에 한번 쭉 읽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아마 이 말씀만 기억에 되게 남았을 거예요. 18절 보십시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요, 가톨릭에서는 교황의 수장권을 얘기하는 거죠. 교황이 매고 풀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 안 들으면 교황이 뭐 해버리면 돼요? 파문시켜버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교황이. 왜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베드로에게 뭘 맡깁니까? 천국 열쇠를 맡긴다.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다. 이 말씀을 교황으로, 그래서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2대 교황부터 지금은 200한 몇십 명간 나올 거예요. 그렇게 교황들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고 풀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이 가톨릭에서 개혁한 개신교에는 이 내고 푸는 것이 어디에 있다고 한 거죠? 교회에 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황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 그러면 교회랑선 교회는 치리해가 있어요. 그 치리해는 당해예요. 그러니까 당해는 교회는 이제 치리하거든요. 그래서 당해에서 만약 치리하면 그 사람은 교회에서 쫓아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에서 또는 노회에서 헌법으로 나와 있는 그 치리를 보면요, 항상 어떤 사람이 고소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인과 교인께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내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회에 재판을 청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나를 내 돈 빌려가가지고 돈 떼먹고 안 갚는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면 되는데 아까부터 다시 받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당에 고소를 해요. 당에 서기에게. 서기는, 우리 당의 서기는 그 서기진 집사님입니다. 예, 당의 서기한테 이 사람이 내 돈을 떼먹었는데 돈 갚아주라고 해주십시오 하고 세상법정에 고소하지 말고 당에 이렇게 청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에서 서기가 그걸 접수할 때 뭘 보고 나서 접수를 해야 되느냐면 먼저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의 말씀대로 일단 개인과 개인끼리 해결해봐라. 안 된다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에 가서 해결해봐라. 그래도 안 된다면 당에 접수를 해야 돼요. 그럼 당에 접수할 때는 먼저 이 사람이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안 됩니다. 두세 사람에 가서 얘기해도 안 됩니다. 라는 그 증거를 첨부해서 서류를 접수해야 당에서 접수를 해줘요. 근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내가 개인적으로 말했고 두세 사람 가서 말했는데도 안 되더라는 그 증거가 없으면 당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안 돼요.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 합동적 헌법에 나와 있어요. 노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서류가 접수되면 이제 당에서 부르는 거죠. 그 사람을 원고 피고 불러서 변호인은 물론 세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세상 변호사 말고. 자, 그렇게 해서 재판을 했을 때에 당회가 이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이제 치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 수찬 정지, 뭐 공개 여러 가지 이제 최고의 징계는 제명, 출교까지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교회의 치리권이에요. 그리고 노회도 이런 치리권이 있고, 물론 노회가 모여서 또 총회하면 이런 이제 치리권을 가지고 행사하는데, 총회는 임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노회와 교회, 당회가 이런 치리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 되면 이런 거 다 공부하셔야 돼요. 장로 고시를 치면 이런 거 공부하는데, 그런데 과연, 물론 그렇게 교회라는 질서가 필요하니까 그러한 치리가 있는 거 당연히 하지만 근데 정말 성경이 그것을 말했을까? 꼭 그런 것을 말했을까? 이렇게 봐야 되죠. 자, 두 번째 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뭐냐면 19절일 거예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이루게 하시라. 이야, 여러분들 이 세상 땅에서 뭐요? 몇 사람? 두세 사람 아닙니다. 두 사람.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하여 뭐 하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해 이루게 하시라. 이게 눈에 확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지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하라는 것은 합심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해서 무엇이든지, 그죠? 무엇이든지, 그죠? 요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만 딱 합했다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들으시고 뭐요? 이루어 주신다. 뭐 구하고 싶습니까? 네, 뭐 구하고 싶어요? 무엇이든지 갈려 이러고 뭘 구하고 싶어요? 취직입니까? 결혼이에요? 돈 버는 거예요? 회사 잘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에요? 왜? 두 사람만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이야, 그래서 이거 한 구절 읽어놓고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 믿으세요? 아멘을 안 하시네. 말씀을 안 믿어. 말씀 믿으세요? 자, 그럼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며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자, 두 사람만 마음을 한번 합해서 남북 통일 때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수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뭐 되도록? 남북 통일되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합하여 대한민국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라가 안정적으로 잘 발전되기를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런데 왜 안 이루어지죠? 아니 하나님도 그 어디 나오세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에? 보잖아 이 하나님 뜻 없어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소원대로 다 들어준다 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그랬지 하나님 뜻대로 구하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 가지고 얘기해주고 여러분들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이런 소원 들어줄 거다. 야, 정말 이대로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보 우리 집이 하나 없는데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합심 기도합시다. 여, 우리 교인들 중에 집 없는 사람 몇 가정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되잖아요. 합심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니까 우리 집이 하나 없습니다. 집 한 채 주세요.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이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믿음이 없구만. 예.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그러니까 아직 집이 없이 전세 살죠.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는 식의 믿음을 얘기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성경 앞뒤 안 보고, 문맥 안 보고, 그 상황 안 보고, 그냥 이렇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소원 이루어낸다는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듣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 얼마나, 그래서 지금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두 사람이 합심하는 것보다 세 사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몇백 명, 몇천 명이 모여서 합심 기도 하자고 그러잖아요.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이런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천국에 누가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물론 그 문화적 상황 속에서 그 어린아이라는 것은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그건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말할 때 입 막 막잖아요. 우리가 막 불리한 말 나오면. 그런데 또 하나 어린아이라는 것은 힘없고 연약함 자기 능력으로 못 살아가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는 말은 자기 힘으로 절대 못 들어가는 어린아이라는 부모가 모든 걸 다 해줘야 되는 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그런 어린아이라야 천국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춰야 된다. 낮춘다는 것은 어른의 말을 듣는 것이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높은 사람이 말하고 낮은 사람 뭐예요? 듣죠. 여러분 김정은이 이래 가면서 하면요. 옆에 별단 사람들 뭐합니까? 수첩 들고 뭐예요? 받아 적는다니까요. 그게 어린아이라니까요. 그걸 받아 적어요.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다 뭐하는 자예요? 받는 자, 어린아이라면. 그런 자가 천국에 큰 자다 그려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적과 실적. 방금 찬송, 이 찬송이 너무너무 좋은, 어려운 찬송인데요. 천성기를 버리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영접하시니 어찌 감사할까? 항상 말씀 전하라. 말씀 밝히 전하라. 그럼 말씀 전하고 밝히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을 영접하신다. 이건 말씀 밝히 전하라. 이 얘기 아닙니까? 모든 죄에 빠진 자 예수 영접하시니 너도 죽게 나가면 편히 쉼을 얻으리. 지금 마음이 편하고 지금 흠이 없으면 예수 믿어서 어렵다 하니까 흠이 없잖아요. 나의 공로 아니요. 오직 주의 공로라. 항상 말씀 전하라. 밝히 말씀 전하라. 예수께서 죄인 영접하신다. 죄인 영접하시니 나도 영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길이 함께 계시네. 항상 말씀 전하라. 밝히 말씀 전하라. 아, 제가 찬송하다 눈물이 나서 찬송을 못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이 말은, 제자들은 아직도 천국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천국은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만이 머리시고 나머지는 몸이란 말이죠. 몸이란 것은 지체를 말합니다. 이미 우리 앞에서 마태복음 18장 말씀 다 드렸습니다. 어떻게 지체 중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높고 낮은 몸이 있어요? 없잖아요. 높고 낮은 몸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집 사람이 수건을 두 종류로 나눠 쓰더라고요. 하나는 얼굴 닦는 수건, 하나는 발 닦는 수건 따로 둬요. 우리 시골에서 그렇게 안 자랐거든요. 수건도 귀했잖아요, 시골에는. 그냥 하나 가지고 막 얼굴 닦고 발 닦고 막 가족 다 닦고 그러잖아요. 근데 두 개를 딱 나눠놓는 거예요. 왜 이래야 돼요? 하는 거. 발 닦는 수건과 얼굴 수건 다 다르대.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발이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아니, 몸 중에 발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왜 발 닦는 수건과 얼굴 닦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의식은 뭐예요? 얼굴은 발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맨날 이거 하잖아. 이거. 보고 비싼 거 다 갖다 발라요. 발에는요. 아무것도 안 발라.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 높고 낮음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리스의 몸으로서는, 여러분, 그리스의 몸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침에 밥 드셨어요? 안 드신 분도 계실 거고 점심때 드시려고 아침 그러면서 아침 금식한다 그러더라고. 아침 먹기 싫어가 안 먹어놓고는 아침 금식한다 그래. 여러분들 배고파서 밥을 몇 번 먹여줬어요? 지금까지 몇 번 먹여줬어요? 제가 아침에 잠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만약에 밥을 먹었다면요 50 50분, 50년 더 밤을 하루에 세끼 360을 곱하니까 54,750분이더라고요. 그럼 50년 동안 살아온 사람은 밥을 몇 그릇 먹으세요? 54,750그릇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달라 그러잖아요. 배고파 밥을 달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있다가, 어이 배 넣어. 어떻게 너는 끝이 없니? 한 10분쯤 줬으면 되지 않니? 그런다고 우리가 밥 안 줍니까 배에? 54,750분을 밥을 주더라 이 말이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천국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이 없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세계예요. 그럼 무슨 높고 낮음이 있어요? 무슨 높고 낮음?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해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또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았으면 하늘나라 높은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다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겠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마태복음 18장 전체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지 이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무엇이든 들어준다. 우리 소원 아래서 합심 기도해서 응답받자. 그런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해를 못한 거죠. 제자들이.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살아서 이 세상에 흑암의 근세에 뽑혀놔서 예수님의 그 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면 높고 낮음이 없이 서로 돌보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돌봐야 돼요? 50년 동안 살았다면요. 몇 번요? 54,750번.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밥 먹여주는 게 귀찮아서 밥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요? 기부사하면 어떻게 해요? 팔 기부사하면. 에이, 너 귀찮은가? 떼내버려요, 이거? 팔 부러지면 기부사에서 어디에 걸쳐요? 이 무거운 걸, 머리가 제일 무거운데. 아, 이 무거운데 이 팔 기부사에서 또 어디에 겁니까, 이거? 목에 또 걸잖아요. 그럼 목이, 야, 내 머리 받치는 것도 힘들다. 야, 팔 너 떨어져 나가고 버립니까? 이놈, 그래서 붙여놔서 나중에 머리 걸잖아요. 이렇게 시원하게. 머리 감고. 그래서 붙여두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팔 이놈이 또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전에 고치는데 또 그래. 너 떨어져 나가. 이런 몸 봤습니까? 두 번 부러지면요. 또 묶어서 또 메고 다닌다니까, 또. 팔 두 번 부러진 사람 있죠? 이런 이야기예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내용 이야기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7장 3절 네, 1절부터 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 화요로다. 그가 이 작은 지주 중에 하나를 그냥 그리스도의 공동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처음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저는 뭐 공동체는 말 잘 사용하기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교회로 모인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작은 자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이방인들 율법을 아예 알지도 못하고 지키도 못한 자들 그들이 예수 율법 지키던 자들과 함께 초대교회는 그렇게 함께 모였어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자들은 온갖 율법 못 지키고 이방인들에게 이런저런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세리와 죄인과 장기들이 왔을 때에 얼마나 지적질을 하면서 그래서 너는 작년대 왜 여기 끼어들었느냐 그런 말도 안 하겠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 작은 자를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들을 실족했으니까 너희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 바닥에 빠져 죽어라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높낮이를 얘기하고 나는 잘한데 니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차별이 나오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그래서 몸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놈 빠져 죽어라 이 말입니다.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나으니라.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하고요? 경고하고 회개하던 용서하라. 마태복음 이걸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나세요. 네 형제 어떤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고 내 개인적인 행한 죄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들을 봤으면 뭐라고요? 일대일로 찾아가서 경고하라. 근면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몇 번? 4절 보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네게 죄를 지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느라 하거든 너는 뭐요? 용서하라. 7번이라는 것은 항상 성경에서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하루에 7번 잘못했는데 하루에 7번 찾아서 잘못했다 그럼 뭐 하라고요? 용서하라. 이런 발에 무좀 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발에 무좀이 해마다 일어나요. 그죠? 반복되는 사람들은 발에 무좀 해마다 일어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발가락 다 잘라버릴까요? 또 고쳐주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고질병이 있어도 그거 다 약 발라가면서 고쳐가면서 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자기 몸이니까 그렇잖아요.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 또는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힘 있고 뭐 능력 있고 좀 뭐 하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약한 자를 이렇게 배격해낸다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나라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 보십시오. 방금 누가복음과 연결되면 만일 듣지 않거든 예,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15절은 제가 누가복음과 같이 연결했습니다. 어떤 형제가 죄를 보면 각주 사보면 네게 죄를 어떤 범죄 사건이 일어났다 하면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근거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바람을 피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집사가 어떤 집사 바람 피는 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찾아가서 집사님 어제 모텔에서 나오던데 그 당신 부인이 아니던데 어떻게 되었어요? 물어야죠.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거 그리스도인은 합당치 않지요? 예,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용서하라. 그리고 입을 닫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봤으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교회 소문도 안 합니다. 그 다음날 교회 소문도 안 합니다. 봐라 봐라 저 집사가 있지 않다고 들어서 소문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제가 그렇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야 돼요. 모사님, 어제 모사님 바람 피는 거 봤는데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해야 돼요. 예, 제가 정말 실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걸 받아주고 입을 닫아야 돼요. 그렇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런데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신실한, 정말 입 무겁고 신실한 사람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당신이 이렇게 범죄했는데 회개하시오. 예,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두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고 받아주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용서하면 몇 번 용서를 그랬어요? 일곱 번이 아니잖아요. 다음 주에 보는 데는 490번이거든요. 베드로의 용서 문제.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용납해 주신 그 용서와 그 용납과 그 영접을 얘기하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요? 받아주세요. 만약 그래도 안 되면 장로에 대한 재판, 장로는 교회 성에서 목사를 말해요. 목사에 대한 재판은 한 사람의 고발로 안 돼요. 두세 증인의 고발이 있어야 고발이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사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리스도 몸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말했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자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이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례와 교제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례같이 여기라 이 말을 그냥 교제하지 마. 뭐 쫓아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우하셨어요? 영접하셨어요. 이방인과 세리를 세리와 제거상의 이방인들을 예수님이 영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긍휼히 여기라. 예수님께서 세리와 제거상의 창기를 긍휼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씀이 긍휼로 봐야 돼요. 쫓아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물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자는 쫓아내야 돼요. 몰래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 교회의 감독 즉 목사를 세운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장로기는 뭐 장로는 이제 7위 장로, 목사는 7위와 강도를 하기 때문에 강도라서 말씀을 전하는 게 강도예요. 칼등 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칼등 강도보다 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장로하고 또 말씀과 7위를 같이 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그래요. 또 그냥 7위만 하는 장로를 장로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구분한 거 아니에요. 단지 개신교가 가톨릭의 부패함을 보고 좀 규제하고자 그 사제의 특권을 규제하고자 이제 장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지 꼭 그게 성경제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 목사를 세운 이유 또는 장로라 해도 돼요. 목사 장로 교회를 세운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돌보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거든요. 그래 목사가 여러분들 살펴보는 것은 당신 예수님의 십자 피 안에 있습니까? 요것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게 피를 가리고 예수의 피를 부정하게 하면 그걸 정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외에 다른 것을 섞어 넣으려 하면 그거 이단이거든요.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치리에 갈 가장 중요한 치리예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모아놓고 떠나면서 자기 다시는 못 만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떠나가면 외부에서 이리가 나올 것이라고. 어떤 일이요?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이리가 올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나온다 그랬어요. 동일하게 바울의 복음을 들었는데 바울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서도 다른 말 해서 자기 제자 삼으려는 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제자 삼는 거예요. 어떤 데는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교회 자기 편 만들기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바사바 자기들끼리 모이기 자기 편 만들기 자기 제자 만드는 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원수예요. 십자의 원수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나고 외부에서도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것 이 뭐냐? 그 피로 값주고 산 그 교회 예수님의 피를 부인하는 그들을 경계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세 사람이 증인을 해서 이 말마다 확정하라 이 말씀은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명기 19장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9장. 그럼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의 의미를 마감하시고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죠. 16장, 신명기 19장 16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 구약에서는 재판할 때 두세 증인으로 하여금 확정되면요 그럼 반드시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상방이 같이 하나 앞에 나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깨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입니다. 두세 명 증인 세워서 재판해서 그 죄가 드러났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긍휼히 여김이 없는 뭐가 있어요? 심판. 이게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모두가 다 심판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내시고 그들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 지극히 작은 자, 그런 자들을 실족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을 용납하는데 어느 정도로 용납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곱 번이고 나중에 일곱 번은 일흔 번이라는 것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세상 나라와 전혀 달라요. 이스라엘의 헌법이요. 이스라엘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재판하는 자가 제사장이고 재판장인데 이 제사장과 재판장이 재판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재판을 하면 딱 법대로 하는 거죠. 너는 이런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이런 벌을 받아야 해. 이게 율법의 재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용서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긍휼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긍휼이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율법에서. 근데 주님은 긍휼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거라.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는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선지자는 언제까지입니까?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이 모든 구약의 율법들에 완성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딱 손가락을 찍고 말하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뭘 얻은 거예요? 용서를, 긍휼을 얻은 거예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대신 속량을 얻은 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의 때까지만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거된다. 그러니까 오늘 아까 찬송했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영접해요? 죄인 영접해요. 이게 율법으로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죄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죄인은 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죄인을 영접하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죄인은 벌받아야 되는데 죄인을 영접한대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 함께 올려 먹느냐, 예수님 보고. 그래서 예수님 보고 술을 먹기를 즐기고 먹기를 탐하는 그런 아주 나쁜 불량배로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율법도 모르는 자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시고 율법 안에 가두어서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셔서 모세의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보다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율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언약,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는 것이 아브라함 통해 무엇인지 보여주고 나서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신 이유는 왜 인간은 자기 행함으로 의롭다는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 선지자가 아니죠. 메시아가 아니죠. 그래서 죽여버린 거예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만 실패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패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 실수를 최소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었을 때에 한 번에 공을 쳐서 날린 사람이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 처음 자전거 타기를 시도하면서 완벽하게 균형을 잡은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사실은 아이들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빨리 배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고민관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고민관 목사님께서는 현재 울산 소리침례교회를 동사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 모든 사람들의 삶에 희망을 주는 소리가 되기를 원하는 울산 소리침례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 시간 고민관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1: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해야 되는데 또 순종로의 일기 읽어드리면서 어떤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입니다. 출근 때 말없이 가는 남편을 보면 나도 모르게 잔소리 또는 부정적 언어를 사용하는데 오늘은 나가려는 소리에 얼른 달려가 인사했고 배웅했다. 순간순간 지적하는 부정적 언어들이 튀어나오기도 하는데 절제하며 입술 지키기를 노력 100%는 아니지만 70% 정도 성공한 하루 도전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쓰셨고요. 또 6월 18일입니다.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 365를 기도는 죽지 않는다 책과 함께 구입했었다. 하지만 날마다 행복한 우리 집 365를 포장지도 뜯지 않은 채 내 책상

위에 있었다. 그냥 방치되는 수준이었다. 식탁 위에 놓아야 하는데 그 적당한 시간이나 기회가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다. 6월 18일 아내에게 행복하게 하려면이라는 내용으로 글이 시작되었다. 나는 기회가 이때인가 싶어 용기를 내어 식탁 위가 아닌 꽃 옆에 이 말씀 카렌다를 놓았다. 아내가 그게 뭔데? 하고 질문했다. 내가 읽어주었다. 아내에게 행복하게 하려면. 그리고 원래 이 책은 식탁 위에 놓아야 하는데 하며 식탁 위를 정리하고 카렌다를 놓았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읽어주었다. 그리고 얼굴에 뽀뽀를 5초 하면서 점점점점. 그렇게 하여 식탁 위에 말씀 카렌다가 정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마지막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7월 3일. 한달전 서방님께서 난데없이 일기를 매일 쓰면 치매 예방이 된다고 일기를 쓰기를 권유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미루고 있는 차에 교회에서 순종일기를 시작한다고 하기에 미루고 있던 일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부터 순종일기에 참가하면서 순종하기로 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순종일기에 참가하면서 순종하기로 했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각자 다 순종일기 시작하시기를 또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리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이제 그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켜주신 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는 시간이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하반기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감사에 대한 것을 감사의 예물로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저는 이제 2주 전 상반기 결산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결산의 날이 다가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면 받게 되는 결산, 심판은 없습니다. 두 번째, 받은 것이 있다면 결산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 모두 결산의 대상입니다. 열애 없고 유연성 없고 노숙 국물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신적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결산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상 받은 자들의 공통점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순종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긴가 민가 그렇게 생각하며 순종한 자들도 오케이 굿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잘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에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한 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것도 빼앗겨서 있는 자에게 주게 되고 순종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생기는 복은 그 자리를 지키게 되는 복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 복이기도 하고요.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복이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2024년도 추수감사 주일에는 오늘 맥주감사 주일을 시작으로 순종로의 일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순종로의 일기 프로젝트 오늘 시작합니다. 그리고 끝나는 날은 11월 9일 토요일 사무실로 그 순종로의 일기 노트를 갖다 주시면 되고요. 18주 동안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5일 동안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만 순종을 하셔서 그 내용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11월 17일이고요. 그리고 그때 125개씩 200여 분이 함께 하신다면 2만 5천 개의 그 순종의 일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에 시상 있습니다. 개인상 있고요. 가족상 있고요. 목장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시상을 하는 건 뭔가 경쟁이 아니라 좀 독려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때는 이제 순종로의 일기를 쓰시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면서 아, 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간증하시는 분이나 특송
나 해주시면 저희가 추수감사 주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 그런데 11시 56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조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질문하면 답변도 빨리 해주시고 오고 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총 66권입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말씀의 삶 수료자분들에게 질문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또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같이 합니다. 퀴즈 두 번째입니다. 성경은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1189장입니다. 1189장. 그래서, 제가 이제 칼럼에는 제가 이제, 작년에는 감사 노트를 올렸고, 올해는 이제 순정로 일기 프로젝트의 노트를 추수감사 주일에 올려드리는데, 내년에는 뭘 올려드릴 수 있을까? 이제 그랬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제 핸드폰 그, 메모장에 보니까, 메모를 하나 해놨더라고요. 내년에는, 이거를 올려드리면 좋겠다. 하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189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는 뭐 어디 읽고 어디 읽고 어디 읽고 해가지고 1189장을 다 읽어가지고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건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입니다. 1189장 중에 하나님의 최애 말씀은 어디일까요? 하나님 정말 좋아하시는 그 장, 하나님 좋아하시는 그 장, 그 말씀은 어디일까요? 하고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답은 뭐냐면요, 민수기 9장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최애 말씀이지 않을까, 최애 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이제 혼자 해본 거죠. 그럼 왜 그런지 같이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우던 날 구름이 성막 곧 증거궤가 보관된 성막을 덮었습니다. 저녁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불처럼 보였대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인데 밤이 되고 깜깜해지니까 그 안에 구름이 있는 게 밖에서도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었고 구름으로 덮여지고 뭐 이제 그런 형태인 거죠.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17절.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길을 떠났고 구름이 내려와 머물면 바로 그 자리에 지내쳤습니다. 18절.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지내쳤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지내 머물렀습니다. 19절.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절. 며칠만 머무를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때대로 주님의 지시에 따라서 지나치고 또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나곤 하였습니다. 21절.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머물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아침이 되어 구름이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낮이든지 밤이든지 구름만 거쳐 올라가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22절. 때로는 이틀, 한 달, 몇 달씩 계속하여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지나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지나쳤고 주님의 지시를 따라 길을 떠났다. 그들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분부하신 대로 주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18절에서 23절 여섯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가 반복이 됐고 주님의 명을 지켜 주님의 명령을 지켜 주님의 명령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습니다. 자, 다시 퀴즈 네 번째입니다. 구름이 올라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퀴즈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민수기 9장을 왜 고민관 목사는 하나님의 최애 말씀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시선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땠을까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 200만 명에서 400만 명까지입니다. 최소 200, 최대 400만 명까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구름이 막 올라가요. 구름이 막 올라가서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 그러면 200만 명에서 400만 명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갈 준비하는 거죠. 짐을 막 싸는 거예요. 자, 이제 출발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름이 멈추죠. 그러면 200만 명하고 400만 명 그 인원이 또 거기에 멈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짐을 펼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서로 삿대질하고 피 터지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적어도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구름만큼은 절대 순종이었어요. 일단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구름 시작하자라고 하면 구름이 쫙 해서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구름 가자 그러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멈춰서면 멈춰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가는 길에 멈춰선 길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삿대질과 피 터지게 싸우는 그 일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구름이 가면 가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었던 거 그거는 명확했다고 지금 말씀 가운데 있는 거죠. 주기 딱딱 맞는 거에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삿대질까지 하다가 피 터지게 싸우다가도 그러다가도 구름이 떠오르면 짐을 싸는 거군요. 고기를 먹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 왜 데리고 나왔냐? 왜 너만 리더냐? 왜 네 말만 들어야 되냐?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고 돌잔치도 있고 연애도 시작하고 만나 먹다가 고기 먹다가 어떻게 해요? 구름이 떠오르면 그러면 시작하는 겁니다. 짐을 싸기 시작하는 거죠. 뭔 일을 할지라도 그냥 구름이 딱 움직일 준비를 하면 아무리 뭐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뭔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짐을 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기도 하고요. 며칠만 있다가 구름이 움직이기도 했고요. 한 달 만에 움직이기도 했다고 얘기하고요. 몇 달 있기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왜 하루입니까? 왜 몇 달입니까? 왜 한 달이에요? 왜 더 가지 않습니까? 왜 여기서 멈춥니까? 그럼 불평과 원망 다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냥 구름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거 보시니까 그게 너무 좋으신 거예요. 너무 기특한 겁니다. 그냥 지지고 볶고 뭐 막 하다가 그러다가 또 가면 가자 그러고 가는 거죠. 막 지지고 볶고 뭐 또 막 싸워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막 그러다가 또 멈추면 야 멈춰 그리고 멈추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해 보이는 거예요. 힘든 거 알죠? 근데 가야 하니까 구름을 띄웁니다. 그리고 멈춰서기도 하죠. 근데 그걸 다 따라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절 말씀에 이 불기둥, 구름기둥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네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나 주가 말한다. 네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그리고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때는 신부 시절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때가 신혼이었던 거예요. 신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런 신혼과 같은 그때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좋으셨었던 거예요. 뭐가 좋아요?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대단한 걸 바쳐서도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건 뭐냐면 얼마나 나에게 성실했는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
그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씨를 뿌리지 못하는 그 땅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뜨면 가고 구름이 서면 멈추는 것이 좋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맨날 뭐 했어요? 우리 말씀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불평하고요, 원망하고요, 싸우고요, 서로 죽이려고 하고요, 네 탓이요, 환경 탓이요, 막 그랬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때가 정말 너희가 나한테 성실했고 네가 나를 사랑했었던 거고 그때가 정말 신혼의 때였다. 왜요? 그 길을 잘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췄었던 그때. 그때가 너무 좋으셔서 신혼의 때처럼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그때 무엇이 좋으셨었던 걸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입니다. 순종.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신혼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의 신혼 시절 그때 기억나십니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요. 어느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가사 자막이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제 그거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앞에 불 꺼주세요.

0: 황수선아, 좋아한다길래
1: How did you get so many?
0: 다 어디서 났어요?
2: I called everywhere in five states.
0: 다섯 개 주에 전화했어요.
2: I told them it was the only way to get my wife to marry.
0: 내가 결혼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1: You don't even know me.
0: 날 모르잖아요.
2: I have the rest of my life to find out.
0: 이제부터 알면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남자가 프로포즈하는 장면이에요. 아내 이제 아내 될 사람이 그 황수선아 그렇게 부른지 모르겠습니다. 황수선아를 좋아하는 걸 알고 그 밤새 거기다 깔은 거예요. 그게 다 가지고 와가지고 5개 주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꼭 전 이 결혼해야 되니까 나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뭐 그걸 다 받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황수선아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분이 얘기합니다. 날 모르잖아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남자 뭐라 그래요? 알아가면 되지. 아, 얼마나 또 이렇게 넓습니까 마음이. 이제 아내 될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황수선아 쫙 깔아버리고 그리고 밤새 그걸 그렇게 하고 있고 아침에 기다리고 있고 그때가 있었습니다. 퀴즈 여섯 번째입니다. 고민관 심의정 부부의 신혼 시절은 어땠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퀴즈 일곱 번째입니다. 또 질문합니다. 아내가, 제 아내죠. 제 아내가 만삭일 때 저희 부부 중 누구의 허리가 더 굵었을까요? 저 결혼할 때 한 75kg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만삭이니까 그때는 이제 한 1년 2개월,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허리 둘레를 재봤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 살이 90kg 정도까지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해서 병원에 갔더니 살을 빼야 된다고 그랬었습니다. 결혼하고 아침 눈 뜨면 아침밥을 잘 차려줬어요. 그리고 일 나갔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녁을 또 맛있게 차려줬어요. 거기까지 잘 차려줬으면 거기까지는 안 갔을 텐데 제가 야식에 밤마다 내가 뭘 먹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걸 뚝딱 해서 차려줬습니다. 먹고 싶은 건 이야기만 하면 그냥 그 메뉴가 나왔어요. 또 하나 좋았었던 건 뭐냐면 저희 신혼 때는 작은 일도 상의를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도 하나하나 서로 얘기하는 시간이 참 많았어요. 그냥 시간이 되면 그 집 앞에 그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손잡고 거기에 이렇게 계속 그 운동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아내의 뜻을 제가 따라주기도 하고 아내도 저의 뜻을 따라주기도 했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신혼은 어떠셨습니까? 근데 또 신혼이 아니셨었던 분들 계시니까 무엇을 샀을 때 핸드폰 너무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 핸드폰 샀을 때 노트북 샀을 때 아니면 어떤 뭐 다른 걸 샀을 때 뭐 차가 생겼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직장으로 이직이 성공됐을 때 그때 어떠셨습니까? 그때 너무 좋았었잖아요. 너무 기뻤었고요. 그때가 신혼입니다. 가장 좋았었던 때.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린 건 그 이후에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때가 무조건 좋다는 것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신혼 때 참 좋았어. 적어도 네가 내가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모습이 참 좋았었어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퀴즈 여덟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이 올라가고 구름이 멈추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을까요? 200만 명입니다. 400만 명이 흩어져서 있어요. 그 광야에 있는데 구름이 딱 섭니다. 그거 보였을까요? 저는 쉽게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구름이 올라가는 거 이제 떠날 준비를 해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한 가닥 올리면서 볼까 말까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200만에서 400만 명이 다 볼 수 있도록 그걸 띄웠습니다. 저는 동일하게 순정로의 일기, 고백, 우리 프로젝트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거나 어떤 울림을 주시거나 무엇을 해야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등에 대해서 어렵게 깨닫도록 하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내가 하나님 좀 내가 알게 좀 해주시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주실 줄 알았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 주시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나쁜 짓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속으로 계속 더 나쁜 짓 해야 해 하고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만 내가 나쁜 거 보고 있어요 그럼 와 계속 봐야지 이러십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마음에 찜찜함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누구랑 싸워요? 의견이 안 맞아서 막 싸웁니다. 근데 그때 더 화를 내. 지금 이 순간 더 과격해져야 해.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런 마음 받으십니까? 그만하지.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마음이 너무 하나님이 모르게 그렇게 주실까요? 그래서 더 과격해지셨습니까? 그래서 더 막 더 화를 내십니까? 아니잖아요. 안다고요. 모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울림에 감동 주심을 몰라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무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겁니다. 구름이 올라가고 구름이 멈추는 것 그게 명확한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라고 하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그거 구별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명백해요. 그건 어렵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가지씩 하는 거죠. 그래서 다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길 원합니다 하고 아침에 눈을 뜨셔서 아니면 생각나는 그때에 그렇게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가르쳐 주시면 그거 저 한번 오늘 하루에 한 가지는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싸운 게 아닙니다. 싸웠어요. 엄청 싸우고요. 엄청 불평했고요. 엄청 원망했어요. 배고프다, 목마르다, 뭐 화를 내고 편가르고요. 부정적인 건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구름이 뜨면 모든 것이 멈추고 갈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 따라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시간들 갔는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만해. 네가 먼저 사과해. 네가 먼저 화해해. 그만 봐. 그 말 좀 그만하면 안 돼. 라는 그러한 마음의 어떠함이 있을 때 다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딱 그런 마음이 탁 생기면 탁 멈추고 하나님 제가 순종해 볼게요 하고 적어도 한 가지씩이라도 하루에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구름이 뜨면 잠깐 멈춰서고 갈 준비를 한 겁니다. 짐을 쌌단 얘기예요. 구름이 갔는데 계속 남아있는 사람 없었고 구름이 멈췄을 때 계속 가는 사람 없었습니다. 순정로의 고백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시작하고요. 11월 9일까지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 순종하기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하루에 한 가지씩 제가 모아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하나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 내가 안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 내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감동 성령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명확한 거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3: 지금까지 호민감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해 들으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신앙상담을 원하시면 울산 소리침례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면서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4: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바닥으로 두 눈을 가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시야는 가려지고 더 이상 사물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언제나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시야를 넘어선 모든 사건, 상황, 그리고 사람들을 알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 비결은 마음을 다하여 그분을 의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당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당신의 길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인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브루스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여기저기 모관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버려지거나 방치되기를 반복하며 숱한 상처를 받았지요. 결국 상하고 찢긴 그의 영혼은 끔찍한 방식의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그는 살아서 지금도 다른 이들에게 새 생명에 대해 전하고 있답니다. 바로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1: 여기는 911 소방구급대 42번 트럭입니다. 저희가 지금 피를 토하는 한 남자 환자를 데리고 가는 중입니다. 환자가 수선화 나트륨을 마셨습니다. 하수구 청소 세제를 마시다니, 이 사람 이거 제정신이야?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고통스러운 삶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의 마음이 왜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모든 상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브루스 버링의 실화 간증입니다.
2: 저희 가족은 남부 오하이오에서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한 지폐와 인디언의 혈통으로 고아원에서 자라셨습니다.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셨고 아버지는 정신분열증이셔서 두 분 중 누구도 네 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키울 능력이 되지 못하셨죠. 저는 5남매 중 넷째였는데 제가 7살 때 하루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가족들이 모두 사라진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싹 사라져버렸었죠. 한 이웃 주민이 저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셨는데 그날 밤 늦게 아버지가 저를 데리러 나타나셨습니다.
3: 아, 이렇게 고생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이사를 했는데 그만 브루스를 데리고 간다는 걸 깜빡했네요. 자, 이리 오렴 브루스. 같이 가자. 우리 애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2: 그 버려진 경험은 저의 미래에 대한 희미한 암시였습니다. 저는 언어 장애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다들 저를 멍청하고 이상한 아이라고 봤고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 사이엔 늘 말다툼이 있었죠. 그러다가 제가 8살 때 어머니가 기어이 우리를 버리고 집을 나가셨죠.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3: 네 엄마가 차랑 돈을 다 가져버렸어. 그리고 사라졌어. 네 엄마가 우리에게 이럴 줄은 상상도 못했다. 정말로 이럴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젠 어떻게 하지? 난 요리도 못하는데 나 혼자서는 집을 꾸려나갈 수가 없다고.
2: 아버지는 우리 남매들을 한데 모으지 못하셨습니다. 큰형은 해군에 입대했고 둘째 형은 아버지 곁에 남았지만 나머지 3남매는 2년 반 동안 고아원에서 지냈죠.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저를 버렸다는 그 느낌은 말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내면에선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지만 너무 수치스러워 다른 이들에겐 차마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죠. 물론 저의 언어장애도 수치심에 한몫했죠. 그러다가 제가 11살 때 아버지가 저희들을 데리러 오셨고 이후 고모님이 저희 모두를 받아주고 길러주셨습니다. 그 무렵쯤 우리는 반항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억눌렸던 감정의 외적인 표현이었죠. 당시 누나는 14살이었는데 저는 누나와 함께 돈을 훔치기 위해 여러 교회들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리는 실수로 한 교회에 화재를 내고 말았답니다. 우리는 붙잡혔고 그룹홈에 보내졌다가 이후 수양가정에 보내졌습니다. 저희를 맡아주신 양부모님은 크리스천이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전해주셨지만 저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제가 12살 때 우리 모두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우리를 돌보실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죠. 저는 13살 때엔 난생 처음으로 담배와 술을 경험했고 처음으로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답니다. 그 후 아버지는 재혼하셨습니다. 저는 새어머니가 싫었습니다.
3: 너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돼, 브루스.
4: 그냥 그게 잘 안 돼요, 아버지. 저 딴 데로 이사 가고 싶어요.
5: 우리 이사 안 간다.
4: 제발요.
5: 대체 뭐가 문제냐? 이 집이 뭐가 잘못됐는데?
4: 집 때문이 아니라 동네에 사는 애들 때문이에요. 매주마다 그 애들과 싸워야 한단 말이에요.
5: 벌써? 그런 건 문제도 아니야. 그냥 무시해버려.
2: 저는 꼼짝없이 덫에가 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집이 불에 타버린다면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13번이나 방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고 결국 저는 붙잡혀서 청소년 교정시설로 보내졌죠. 그리고 몇 달 후 출소될 예정이었지만 새어머니가 거부하셨기 때문에 저는 콜럼버스에 있는 소년원에 있다가 16살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마약을 했지만 말썽은 부리지 않았습니다. 18살은 제빵사로서 열심히 일했고 그때 조안나와 사귀기 시작하며 우리는 항상 파티를 즐겼답니다. 어느 날 차 한 대가 호수 속에 처박혀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차 안에 있는 물건들을 마음대로 가져왔습니다.
6: 그래서 너희들이 그 차에 있는 물건을 싹 가져와 버린 거야?
4: 어차피 우리가 안 했어도 다른 애들이 가져가 버렸을 거야, 좋았나?
6: 하지만 운전자가 널 봤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널 찾으러 온 것도 당연해.
4: 그땐 어두웠고 우리가 네 명이라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6: 넌 덩치가 크고 외모가 인디언처럼 생겨서 눈에 잘 띄잖아. 그래도 유치장에서만 며칠 지내고 나오다니 운이 좋았어.
4: 하지만 5년 집행유예를 받았잖아.
6: 우리가 결혼하면 내가 널 잘 지켜줄게.
2: 조안나와 저는 3년간 사귄 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했고 파티를 즐기는 생활은 여전해서 우리는 항상 마약과 술에 매여 있었죠. 우리 결혼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지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교회의 사람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7: 성경에는 우리가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인 조언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지 알고 싶어져요. 또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에도 서로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6: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8: 저도요.
7: 우리가 반드시 거듭나야 가능한 일이에요.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과 말씀으로써 우리 마음 안의 소망을 바꾸시게 되죠.
6: 우리도 몇 번 교회에 가봤는데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8: 저에게도 전부 새로운 얘기인데요.
7: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없이 태어나요. 원죄가 모든 사람에게 계승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소유하도록 길을 만드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6: 전 그런 줄 몰랐어요.
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8: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7: 네, 맞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과 그분이 성취하신 예언들이 그분이 바로 약속된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확인시켜 주었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2: 우리는 그 교회 사람들이 이끄는 대로 함께 기도했고 그들을 따라 몇 번 교회에도 갔지만 우리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조안나가 제 친구들과 불륜에 빠져 이혼장을 제출하면서 우리의 결혼은 끝이 났죠. 삶은 나아지지 않았고 절망이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그리고 잠 못 이루던 1980년 어느 날 밤 커다란 유리잔에 하수구 청소용 강력 산성 세제를 채우고 저는 그대로 쭉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고 7일 동안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해 지냈습니다. 그 후 7주가 더 지났죠.
9: 아무래도 환자분의 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겠습니다. 위가 너무 위축돼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4: 그렇다면 식도 교체 수술은 왜 하는 거죠?
9: 정상적으로 식사를 가능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4: 그럼 위장관 튜브를 제거해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9: 아직은 아닙니다. 그 수술이 행해진 곳은 러시아가 유일하거든요. 저희는 환자분의 대장을 사용해 식도 교체 수술을 할 만큼의 길이를 채취할 겁니다.
4: 전 그저 고통을 끝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요.
10: 첫 번째 수술은 실패했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끈질겼고 마침내 제 어깨에서 식도를 만들 만큼 충분한 길이의 부드러운 조직을 채취해냈죠. 식도 교체 수술이 끝난 후 저는 오하이오에 계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5: 지금 뭐 하는 거니, 버렸어?
4: 맥주 마셔요.
5: 그런데 왜 위장관 튜브를 쓰는 거냐?
4: 새로 교체한 식도가 협착돼 막혀서 물을 마실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술 마시고 죽으려고 해요. 맥주 마시면 통증도 덜해져요, 아버지.
10: 저는 엄청난 양의 맥주를 마시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하던 인생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거죠. 그 후 새로 교체한 식도가 너무 심하게 협착되자 의사들이 새로 식도 교체 수술을 해주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동안 생명유지장치에 의지해 살았는데 저는 어느 날 홧김에 연결된 모든 튜브들을 뽑은 채 알람을 꺼놓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이 튜브를 교체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몸이 충분히 회복되자 부정연구센터로 가서 정신과 의사와 상담을 했죠.
11: 동맥류가 있으시군요.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목에 발생하셨네요.
4: 네. 친구 하나가 마리화나를 좀 가져다 줘서 욕실에서 같이 피웠어요. 그때 기침을 하기 시작하면서 피가 나왔죠.
11: 동맥류는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입원 중이라니요.
4: 죽고 싶었거든요. 그때 옆자리에 환자를 보러 온 의사가 없었다면 성공했을 텐데. 온도 치질이 없죠.
11: 브루스, 여전히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4: 네. 사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전 일도 못하는데요. 누가 저 같은 사람 옆에 있고 싶겠어요. 심지어 개들조차도 제 목소리를 들으면 짖는데요.
11: 제게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브루스? 다음에 또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 제게 전화하세요.
10: 자살 기도 후 10년 동안 의학적 문제들이 여전히 저를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혔습니다. 죽고 싶은 욕구도 함께 따라다녔죠. 그러다 1990년에 결국 전화를 했고 구급차가 저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제가 해독을 받는 동안 의사들은 저에게 자살 경보장치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병원 복도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는 일주일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제 얼굴을 가려서 제가 그를 보고 있다는 걸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했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는 제 분열된 상상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얼간이었던 것입니다.
11: 앉으세요, 브루스.
4: 저는 복도에 있던 그 얼간이가 실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어떻게 제가 이 지경까지 된 거죠?
11: 술은 뇌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제 생각에는 환자분이 약물 남용 그룹으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완전하게 해독이 되셔야 합니다.
10: 병원에서는 주거식 재활치료센터로 가기를 설득했고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제게 주어진 유일한 선택권은 치료 아니면 죽음뿐이었죠. 저는 몇 년 동안 기도를 하지 않다가 이번엔 기도했습니다. 제가 저를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도와달라고 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는 또 다른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4: 하나님, 저에게 일을 주세요. 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무 일이나 주세요.
10: 인생의 목적을 주세요. 저는 몇 년 동안 하나님께 아무것도 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섬겨졌던 작은 믿음의 싹이 이제 자라기 시작한 것이었죠. 그 싹이 자라기까지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땅이 너무 단단히 굳고 토양이 척박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제 안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7: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브루스?
10: 2주 됐어요.
7: 아직도 금단 증상이 있어요?
10: 음식이요? 아님 술이요?
7: 어떤 사연이었는지 들었어요. 당신이 살아난 건 기적이에요.
10: 아마 그게 양잿물이 아니었나 봐요.
7: 어떻게 당신 상황을 놓고 농담을 하실 수 있어요?
10: 못할 거 뭐 있나요? 이젠 위도 없는데요.
7: 하지만 당신은 살아났잖아요. 분명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10: 저는 그 당시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죽고만 싶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정말로 잘 살고 싶어요. 마약과 술은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잘 알죠. 요즘은 어쩌면 하나님이 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7: 만약 당신이 문제가 되었던 습관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네요.
10: 내가 역할 모델이 된다고? 이게 나의 일일까? 이것이 기도의 응답일까? 제가 초점을 제 자신에게서 다른 이들에게 옮기게 되면서 저의 삶의 태도와 목적에 대한 감각도 향상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저의 날마다의 삶의 정기적인 부분이 되었죠.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마쳤을 때 저는 주님을 아주 충실히 따르는 사람이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앞으로 다닐 교회를 알아보기 시작했죠. 저는 그리스도께서 제 삶의 중심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얻은 제 생명을 제 스스로 없애려고 간절히 원한 것을 놓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께서 제 남은 평생을 어떻게 쓰실 수 있으신지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회복그룹은 1997년에 결성되었고 저는 리더로 섬겼습니다. 우리는 중독자들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그리스도만이 해답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했고 회복센터에서는 우리가 모임을 갖도록 허락해 주었답니다. 그 후 그 회복센터에서 저를 채용했는데 저는 사람들을 센터로 또 센터에서 의뢰를 받은 의사들이나 다른 모임으로 혹은 법정으로 수송해 주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정한 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 오늘은 어떠세요, 안드레아?
7: 법정에 가는 기분이 뭐가 좋겠어요. 근데 그 괴상한 모자는 왜 쓰신 거예요?
10: 누군가 저에게 이 모자에 대해 질문을 하면 구원에 대해 설명해 주려고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말해주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7: 말이 하십죠. 죄송해요.
10: 괜찮아요.
7: 저는 리더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리더님은 리더님의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늘 명랑하시잖아요. 저는 마약을 끊을 수 없어 괴로워요.
10: 자매님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죽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7: 예전엔 리더님도 죽는 걸 원하는 줄 알았는데요.
10: 전에는 그랬죠. 잘못된 이유들 때문에요. 하지만 그랬더라면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했을 거예요. 우리는 죽은 후에 심판에 직면해야 해요. 성경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7: 그래요?
10: 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그리고 자매님도 지옥에 가기 원치 않으시겠죠? 지옥은 철저한 어둠, 영원한 형벌만이 있는 곳이에요. 자, 다 왔습니다. 내일 밤 우리 모임에 오셔서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7: 제가 만약 감옥에 안 간다면 그리로 갈게요.
10: 저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7: 애청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돌이키고 그 주님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할 때 이 말씀은 여러분의 미래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지금 주님께로 돌이키실 수 있습니다. 특별한 말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요. 기도로 결신하신 후 다른 누군가에도 여러분이 하신 일을 전해주세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출연 김기흥,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영찬, 정영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상어의 먹이가 되지 않는 비밀의 물고기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제 방송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오늘의 주제는 천연의 상어 축출제입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이 상어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방법들이 효과가 없음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이 한 미천한 고기로부터 상어를 쫓아버리는 것이 비누로 입을 세척하는 것만큼이나 간단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물론 물총에서 쏘아지는 것입니다. 모세스솔로라는 물고기는 지중해에 사는 천천히 수영하는 외견상 무방비 상태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주 쉬워 보이는 먹잇거리가 결코 천적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 보이는 것이 과학자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 비밀을 알아보고자 실험실 탱크 안에 사는 상어에게 이 물고기를 집어넣었습니다. 물론 상어가 어떤 것이라도 먹어치울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상어가 이 물고기를 덥석 물었는데 갑자기 상어가 이 물고기를 잽싸게 뱉어냈습니다. 더 연구를 해보니 이 물고기는 자신의 피부에서 뿌연 세제 같은 물질을 방출했습니다. 상어가 입속에서 이 세제가 조금만 느껴져도 순식간에 상어는 이 물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물고기의 세제가 독성이 있기는 하지만 상어를 쫓아버리는 것은 그 독성이 아니라 세제 자체였음을 과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상어가 길들여질 수 없듯이 우리 죄성도 길들여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로부터 멀리 떨어지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의 필연적인 결과로부터 고통당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0: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로부터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의 영원성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구원받은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교리 말입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교단에서는 구원을 받았을 때 다시 죄를 지면 그 구원은 무효화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한번 받은 구원은 결코 소멸되지 않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고 나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하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있다면 그곳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요, 거짓으로 구원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문제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고 더욱 성숙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BBN 한국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이행보 목사님과 함께하는 비전 라이프 시간입니다. 이행보 목사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위해 섬김, 전도, 소그룹 훈련에 힘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아,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시오.
2: 요즘은 한국을 나가니까 이렇게 무슨 카드 같은 걸 대고 이렇게 타고 하는데 옛날만 해도 그러지 않았죠. 옛날에는 다 요금을 내도 타고 그랬는데 승객이 올라가면서 아마 요금을 낼 때 운전기사가 딴전을 폈는지 진짜로 이 버스 승객이 돈을 안 넣고도 넣었다고 하는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한참 싸우다가 이 버스 승객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너는 평생에 운전기사나 헤쳐먹어라 이러고. 그러니까 조용한 거죠. 사람들이 아이고 좀 큰일 났네. 근데 운전기사가 그거에 대해서 뭐 당황하지도 않고 이렇게 맞대꾸합니다. 그래,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승객이 졌잖아요. 우리가 봐도 확실히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하고 사람이 내린다고 이놈 버스 안 타겠다고 막 이제 고함 지르고 그래요. 그래도 막 운전기사는 전혀 스톱할 생각 안 하고 계속 가는 겁니다. 막 이제 욕을 하면서 내린다고 운전을 하고 막 그러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벨로 라이노 막. 한국은 벨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문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벨을 꼭 누르셔야 내가 내리는 목적지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자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좀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우리들의 목표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세상을 이겨야 된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름 높이고 이게 우리의 목표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을 이기래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보면 세상은 어떻다고 정의를 하나요? 세상은 육신의 종욕대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종욕대로 사는 그 삶, 끔찍하지요? 네, 짐승과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이제 학습이 되면 안목의 종이 돼요.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배우다 보면 이제는 거기에 길이 나서 아예 그대로 사는 것이 아주 정상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죠. 자랑질하고 다니죠. 이 자랑질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이 일어나고 파가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열등감이 발생하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면 세상은 가만 안 둡니다. 군대만 가도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술을 안 마시게 되면 그냥 그걸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술을 마시게 만들려고 하고 또 교회 나가려고 하면 때리고 못 나가게 만들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살면서 미국을 이기겠다고 한다면 그거는 반역을 도모하는 사람이죠.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이기겠다는 것은 반역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나라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의 원리대로 또 그 법대로 잘 이렇게 살면 되는데 순응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우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이 세상의 법이 맞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아요. 박해를 합니다. 또 이것이 잘 안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회유 정책을 쓰죠. 그래서 성공해야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높여야 될 거 아니야, 돈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다면 믿어도 적당히 믿어. 꼭 그렇게 열심히 해서 믿을 필요가 없잖아. 네 주변을 돌아봐봐. 다 술 마시고 또 할 거 다 하면서 그래도 교회도 나가고 이러는데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믿니? 그런 곳에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났으면 하나님께서 난 사람들은 온옥에 난 사람들, 영이 살아난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은 그냥 세상 물결 따라 가죠. 그렇지만 연어는 살아있기 때문에 물결을 거슬러서 자기 본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 얘기를 여기서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롯은 소돔 속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강제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이 롯의 가정을 구원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붙이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에서 막 소리가 나고 불타는 소리가 나고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롯의 아내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다 소돔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이 있는 곳, 그 보물이 있는, 재물이 있는 그곳을 향해서 돌아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의 모든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두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떠나기 더 어렵습니다. 아마 눈 뜨고 죽기 십상입니다. 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룬 것들인데 이걸 내가 놓고 가? 눈을 뜨고 아마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죽기가 싫어서 아마 고래고래 악을 쓰다가 죽을 것 같아요. 이집트에서 요즘 최근에 뭐 미라가 하나 나왔는데 보니까 입을 쫙 벌리고 막 비명을 지르다가 죽은 그 모습으로 나온 걸 보는데 바로 세상에 이렇게 마음을 두는다, 세상을 소중하다 여기는 자들은 아마 최후가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겨야지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따라해볼까요?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누군가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태어났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거하고 사랑은 별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사랑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영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백성 삼아주셔서 천국으로 나를 들여보내신다는 걸 나를 믿어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왜? 천국에 가면 우리는 다 만날 사람들이고 종을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결국 사랑이에요. 믿는다고 하는데 미워하고 반목하는 것은 나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랑 순종하기로 결정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죠?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을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다 보니까 그의 생각 속에는, 그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지요.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쉬운 것도 없고 그런데 내가 왜 하나님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시고 또 너 위에 너를 보살피는 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딱 심어놓고 이거는 먹어서는 안 돼. 다른 건 다 해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존재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범하고 나서 하나님에게 피하려고 숨기도 하는 그 모습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나 이것도 따먹게 하지 왜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사탄이 말합니다.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거든. 그러니까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돼 있는데 그냥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으로 답하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 이 임무를 맡을 수 있을까? 네가 인간의 몸을 입고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가서 제약을 받을 텐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텐데 네가 그 일을 할 수 있겠니? 순종함으로 그는 성모 그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33년 동안이라는 삶을 삽니다. 30년은 가정을 보살피고 호르몬이 마리아를 모시고 동생들 보살피고 살았지만 3년 동안은 공생애를 살았어요. 공생애의 시작이 뭘까요?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침례하는 통해서 침례를 받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뭘까요? 나는 죄인이 아니지만, 나는 죄 지은 것이 없지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도 보면 자기가 3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을 봤는데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더라. 죄 짓는 거 한 번도 못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3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내가 왜 죄인입니까? 죄인들이나 받는 침례를 내가 왜 받습니까? 나는 회개할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으라고 그래요. 네가 이걸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네가 짊어지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인간의 죄를 다 네가 그 값을 다 치르는 거야. 십자가에 달릴 때도 마찬가지. 나 죄인이었는데 왜 달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달리라고 하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한 게 그거였잖아요. 자기 육신은 죽지 말래요. 죽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달려서 하루 종일 달려서 뭐 예수님이 달릴 때 언제 돌아갈지 모르죠. 예수님은 딱 6시간 만에 세상을 뛰었지만 보통은 2-3일 가요. 천천히 피가 빠져나오면서 발에 힘이 풀려서 쭉 내려가면 숨이 팍 막히고 숨 쉬려고 막 올라오면 사지가 찢겨 나가는 고통을 느끼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가장 잔인하게 고통을 느끼면서 죽도록 만든 고안한 방법이, 그리고 홀딱 벗겨서 올려놓는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 형을 고안해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서려고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나 안 달리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너의 죄문제 다 해결했지, 너는 죄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된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끌어안고,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값인 사망,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나는 두 번째 사망, 하나님과 분리되는 두 번째 사망은 내가 겪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는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도 두 번째 죽음인 내 영혼의 고향인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두 번째 죽음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가 일컬음을 받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영생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왔으면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 곳은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성자 하나님인 것을 믿으면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요한일서 4장 4절에도 보면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세상보다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증거가 뭐야?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다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세상을 다 이길 힘을 하나님께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육신 가지고 마음대로 사도 된다, 영지주의자처럼?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도 내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니 성전을 잘 보관할 필요가 없죠. 너무나 또 뭐 그냥 건강 막 건강하는 것도 꼴보기 싫지만 그렇다고 아이 짧은 인생 나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내 그냥 하고 싶은 걸 다 하다가 그 일찍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도 괜찮지 이런 사람도 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청지기 내 육신도 물질도 다 청지기 전 직분을 줬으니까 육신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많은 사람 임종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해 죽어요. 그냥 계속 병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몸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 사는 게 아닌 그 기간이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몸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뭔가 결정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고민하고 이렇게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든 땀을 흘리든 삶을 만나든 계속 움직일 때 거기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여러분들이 인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게 돼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나요? 예수님이 주님인 거 확실히 맞아요?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은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절대로 황제를 주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했어요.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지 않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옛날 성경에는 아바라고 그랬는데 아빠가 맞아요.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호칭이 아바거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 숨 쉬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은 미국에 살면서, 아,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한국은 다니러 가는 건 좋은데, 살다 가려면 제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래도 미국이 좋아요. 그렇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 여러분 거지 취급하는 거 아시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는 행복하게 살잖아요. 여기서. 그죠? 난 한국에 가면 쓰레기 때문에 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 것 같다. 분리수거하느라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쓰레기 때문에. 한국에 또 쓰레기 또 버릴 데도 없어요. 쓰레기통 찾아볼래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쓰레기통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런데도 깨끗해. 아, 참 희한한 나라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여기서 살고, 또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이거 은혜입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하면요, 술, 담배 때문에 아마 간이 나빠져서 얼굴 시커멓게 돼가지고, 잠도 못 자고 이러면서 아마 갑자기 죽는 그런 돌연사 같은 거 많이 당할 사람이 이 중에 있어요. 알코올릭이 아니라 워커홀릭들은 다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딱 시간 맞추면 다 직장에서 다 뭐야 퇴근시켜주고 어디 회식한다고 끌고 가지 않잖아요. 한국의 직장 문화 같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 그 은혜라는 거 알면 바로 아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이것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가는 거.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다 천국에서 다 만날 사람들 이렇게 모이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아,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또 죄 지으려고 해도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기 때문에 죄를 기쁘게 못 지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건 하나님의 시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요한일서 3장 9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마음 놓고 못 짓거든요. 예, 성령이 내 안에서 불편하게 만들어요. 아 성령이 내 안에 있는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 이걸 우리가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낮아져서 저 사람 섬기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소원은 저 원수 같은 인간 내가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오히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면 그 소원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존도의 마음이 생겨요. 성령님이 계시면. 저 인생 지금은 뽐내고 자기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죽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저 인생 참 불쌍하다. 내가 예수님 소개해드려서 그 사람이 예수님 구처 중요한 쪽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 돼서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 증인이 돼줄래? 성령님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겼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 300년 동안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정 사회에서 다 쫓겨나고 결국은 저들은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불에 태워 죽기도 하고 짐승밥이 되기도 하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려면 지하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로마 가게 되면 카타콤이라는 데 가보세요. 300년 동안 그들은 그 밑에서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들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반항하지 않고 저들은 죽음을 당해요. 그래서 30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용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들은 사랑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예수님을 구차주의 영지를 했다면 이제는 멀리 원수부터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배우자라고 부절하지만 정말 평생 왼수같이 살거든요.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정말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라. 물론 남편은 남편이에요. 남편은 등만 돌리면 진짜 지구 한 바퀴로 도는 그런 먼 사회로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도 그 남편 평생 원수로 살지 마시고 그 남편을 극복해내는 그런 사랑으로 그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일은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낫다면 너희들 같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게 돼 있고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사이는 너무 먼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믿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는 있는데 사랑 이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이게 어떻게 사랑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은 결국은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바로 계명을 지킬 때 계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형제 사랑까지 원수 사랑까지 간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지? 그렇다면 내 계명 지켜야지. 사랑하면 지킵니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내 친구가 같은 기계공학과인데 2학년 때인가 이제 그 충남대학교 그 치어리도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경기할 때만 나가는 거 하는데 평상시도 보면 춤도 잘 못 추는 애거든요. 춤을 추라고 하면 이상하게 추고 나와 같은 과에 몸짓과인데 오늘 보니까 치어리더 팀에 가서 있었어요. 완전 이거는 경악했어요. 우리 과 친구들이. 아니 제가 왜 저기 치어리더 팀에 가야지. 나중에 사연을 보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여자친구가 그 치어리더 팀에 있었는데 거기에 남자가 부족하다고 너 들어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가 몸친 것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거기 가서 얼마나 창피당할 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딱 그 말 한마디에 사랑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순종 딱 하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도 저래야 되는데 나중에 같이 결혼했나 안 했나 나는 몰라요. 그래도 소식을 못 들으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몰라.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 그 친구는 뭐 정신까지도 안 사 먹고 돈을 모아가지고 여자친구 그 뭐 가방까지도 사주고 한 것도 봤거든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전혀 그거에 대해 불편함이나 그거에 대해 불편하는 건 나 한마디 들은 적 없어요. 그냥 사랑하니까. 전혀 그런 거 다 극복해내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면요.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더 아무리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형제 사랑하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주시거든요. 아예 애초에 사랑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정말 사랑하겠다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삶에 어려움이 많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형통해야 되는 게 인생 이 땅에서 세상에 성공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되고 내 주변을 천국으로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길이 내 앞에 열린다는 얘기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은요, 다 무거운 게 아니라니까. 사랑하면요, 이게 하나도 부담이 안 돼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져요. 예수 믿음으로 해서 바퀴를 밟고 어려움이 생긴다고요.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오히려 행복해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우리의 염려가 잘못된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내 사랑하는 주님이 주신 명령을 내가 순종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은 없어요. 성경은 뭐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신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런 단어를 썼을 뿐인데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꾸 물질을 다른 이상하게 사람이 만들어놓은 신을 신이라고 해가지고 헛된 걸 섬기니까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그들이 가진 신앙으로 세상을 이겼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김수혜 집사님 보통 요즘은 화장을 하는데 미리 남편 옆에다가 이렇게 그 묘지를 미리 사놓으셨기 때문에 같이 묻히는 거 봤잖아요. 김수사 집사님이 아파하고 이랬지만 물론 뭐 약을 통해서 이제 아픔이 하지만 그래도 췌장암이라는 게 암 중에는 제일 고통을 느끼는 암이 췌장암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늘 저를 만나면 늘 이렇게 웃으세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만나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다고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초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상은 여기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내가 극복하고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성공하려 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3: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는 못할 일이 없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단 한 번도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예수님의 손을 묶는 군병의 손을 마비시키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을 때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으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셨는데요. 왜 그렇게 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나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믿으십니까?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14절부터 20절까지 목사님 읽을게요. 오늘은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고 또 성경 아직 못 보는 어린이들은 귀로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지난주에는요, 바울 사도가 자기는 자족한다 그래서요. 자족한다는 게 뭐냐면 나는 가난하다고 해서 막 죽을 것 같다 비굴하지 않고 또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막 교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자족이라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도 괜찮고 부자도 괜찮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런 일이 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를 해요. 여러분들은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받는 괴로움이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괴로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웠고 감옥에 갇히고 했어요. 그럴 때에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 했대요. 그럼 바울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복음 전하는 바울에게 연보를 보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바울과 함께 힘든 일을 같이 하는, 복음 전하는 일을 같이 했으니까 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보를 보냈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거 참 잘했다. 15절 보세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처음부터 연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제 바울에게 연보를 보냈는데 그 중에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보 교회예요. 다른 데는 그런 것도 몰랐는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우리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다른 곳으로 가니까 돈이 필요할 거다 해서 연보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잘했습니다. 다른 교회는 아직도 그렇게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복음 전하는 데 여러분들이 연보를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다른 교회는 아무데도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로 오면서 입구에 보면 무슨 뭐가 있어요? 예배당 입구에 보면 뭐가 있어요? 헌금, 문 딱 이러고 오면 뭐가 있어요? 제일 먼저
6: 헌금당.
5: 그렇죠. 헌금함. 헌금당이 아니고 헌금함. 헌금당 그것도 이름도 괜찮네요. 헌금 바치는 집당. 헌금함이 있어요. 헌금함인데 목사님은 헌금이라고라는 말보다도 연보라는 말을 더 좋아해요. 예, 연보함. 연보라는 말은 뭐냐면 이웃과 서로 사랑한다는 개념이에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일, 그리고 전도하는 그 일에 연보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돈을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필요하다 우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받겠어요.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자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바울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에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서기 위해서 연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옛날처럼 뭐 소를 잡고 구약처럼 뭐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연보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정말 부요한 하나님인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일부러 자기가 가난해지셨어요. 왜? 우리에게 자신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보가 되세요. 다시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에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연보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나를 위해 목숨을 대신 바쳤어요. 지옥 가야 될 날 위해 예수님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걸 연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연보를 해야 되겠다. 이게 연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입구에 들어올 때는 네, 헌금함이 있는데 어른들은요 연보라고 봉투에 있어요. 연보. 우리 교회는 헌금이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연보, 하나는 선교. 이거는 이제 선교를 위해서 쓰는 거고, 연보는, 예? 선교라는 것은 전도, 예, 전도하는 일에 쓰는 거고, 연보라는 것은 교회 전기세 줘야 되겠죠? 전기요금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점심 때리면 밥 먹죠? 예, 밥 먹는 비용도 줘야 되죠. 또,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다른 일을 안 해요. 이것이 목사님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생활하는 사례, 월급도 여러분들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보예요. 자, 오늘 오면서 입구에 연보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연보 한 사람. 아, 괜찮아요. 손. 헌금 한 사람. 헌금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명 뿐이에요. 아, 연보나 헌금이나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 명. 자, 손 내리세요. 아, 네 명. 네 명이구나. 이 심각한 거예요. 선생님들 잘 기억해 두세요. 부모님들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른들이 연보를 하니까 그냥 이래 사는데 나중에 얘들이 커서 연보 안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연보를 하는지 알려줘야 돼요,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교회당에 올 때는 연보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우리나라에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들어와서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뭐냐면 처음에 복음 전하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외부에서 후원을 해요. 그 후원을 하면 그 교회는 자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립, 자강, 자치 이걸 할 수 있도록 네비우스 선교에서는 교회를 가서 복음 전해서 몇 사람이라도 생기면 가장 작아도 연보를 하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돈이 없잖아요. 시골에는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엄마들이 밥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식으로 밥을 살을 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의 밥 양에 살 양에 한 숟가락을 헌금을 해놔요. 그게 승리함이라고 통을 만들어둬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밥을 한 숟가락 덜 먹는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다섯 식구 같으면 밥할 때마다 다섯 숟가락으로 승리함의 이 살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모으면 그걸 교회로 가져가요. 그것으로 교회 비용을 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교회가 만약에 복음을 들었는데 잘 들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었는데도 헌금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외국에 가면 그냥 무조건 막 퍼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를 자치할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연보하세요 해서 목사님 인도에 가봤거든요. 인도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가난한 사람이 교회당에 오면서도 꼭 연보를 조금씩 하는 것을 봤어요. 그건 좋은 훈련이에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엄마 아빠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 갈 때 꼭 연보를 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목사님이 연보할 때는 그 10원 했어요. 10원. 10원. 그 다음에 5원 하기도 하고요. 5원. 그 다음에 2원, 3원 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어릴 때 가난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도 안 나갔어요. 그래서 1년에 연보를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엄마가 조금 주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연보를 했거든요. 그럴 때 옛날에는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출석부에, 여러분 출석 부르고 출석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볼래요? 어떻게 하는지. 출석부 있으면, 1, 2, 3 이렇게 번호를 쭉 써요. 그러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이 있으면 여기다가 칸에 이게 52칸이 있어요. 52칸. 왜요? 1년 동안. 그래서 요 칸이 있는데, 그러니까 1월 첫째 주일, 둘째 주일, 셋째 주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김원호. 그러면 출석, 요렇게 출석. 요절 외웠어요? 요절 외우면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전도하면 몇 명 했어요?
4: 120명이요.
5: 저 거짓말 잘한다. 120명. 네 거짓말은 처음 못 간다. 전도하면 여기 몇 명 전도해요. 그럼 헌금하면 여기에 10원 했으면 10원 이렇게 적었어요. 왜 이렇게 했느냐? 아이들에게 뭘 알려주기 위해서? 출석하고 요절도 외우고 연보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저는 이거 잘했다고 봐요. 이게 꼭 율법을 지키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냐하면 어린이들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요. 여러분들이 명절에 용돈을 받으면 한 10만 원 좀 받는 친구들이 있어요. 10만 원 받으면요, 그걸 가지고 얼마 헌금하고 싶니 하면 천 원 한대.
4: 천 원?
5: 네. 이건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는 증거예요. 돈을 사랑해 일만하게 뿌려요. 그러면 선생님들, 부모님들도 기억하세요. 아이들에게 용돈을 줄 때에 구별해서 연보할 줄 아는 습관들을 들이는 게 좋아요. 오늘 내가 어른 설교 때 이 얘기 분명히 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 학생들 한 3, 40명 오는데 연보하는 아이가 3명뿐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하면서, 복음을 듣는다 하면서 자유라는 것은 그런 걸 자유라고 안 해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안 되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게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돈의 노예가 안 되겠습니다. 이게 자유지. 야, 헌금 안 내도 된다더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청년들! 직장 생활하면서 제대로 연보 안 하잖아요. 그건 돈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그걸 알려줘야 돼요. 저야 한 15, 16년 하면 이제 은퇴하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들과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연보하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초창기에 바울의 복음 전할 때 빌립보 교회만 연보를 해서 함께 참여하고 다른 교회는 없었다 이 말이에요. 16절,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냈다. 두 번이 많이 한 거예요? 작게 한 거예요? 사실은 적게 한 거예요. 두 번 한 건데. 그런데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교회는 하지도 않는데 빌립보에는 내가 다른 동네가 다른 마을에 갔을 때도 한 번 보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보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1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연보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말 아니에요? 혼자 일하고 살 수 있어요. 바울사도도 혼자 일하면서 살 수 있어요. 일하면서 복음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연보를 보내니까 일 안 해도 복음 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보하라고 내가 이 말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보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아, 정말 놀라운 거죠? 헌금을 하면 손해잖아요. 헌금 한 것만큼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게 영적으로 유익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연보 보내라 잘했다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보를 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어요. 이 마음을 알란 말이에요. 그냥 엄마 아빠가 주니까 와서 아무 의미도 느낌도 없이 그냥 헌금에 돈 천 원 탁 넣고 와서 헌금했다,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연보를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의 온몸으로 지금 연보하러 다니고 있어요. 전도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바울 사도 당신은 일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시간을 빼앗기니까 우리가 당신 생활비를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해서 나중에는 바울이 정말 전적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보 보내니까 참 감사한데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꼭 돈 달라고 하는 소리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나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연보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보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연보를 받지 못한 사람은 연보하지 마세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고 그냥 복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체면상 하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그런 연보를 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주님이 나의 연보가 되어주셨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는 이게 연보가 되는 그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출석부 만들어가지고 헌금 얼마씩 적을 거예요. 이건 습관이에요. 그래서 의미를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법으로 강제하는 게 아니에요. 상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법이 아니라 왜 우리가 연보하는가 3살 버릇 8가지 가는 거예요. 3살짜리 아이스 버릇이 8가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똑바로 앉아라. 지각하지 마라. 말씀 똑바로 들으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미련한 게 있어요. 그래서 매를 때려야 정신을 차린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옛날에 어느 교회 가서 강의를 하러 가서 한 10년쯤 전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사실 연보는 복음 들으면 줄어드는데 진짜 은혜를 받아 연보가 늘어나야죠 했더니 갑자기 목사님 우리가 11조하고 헌금에 질린 사람인데 왜 그 말씀 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기쁜지 헌금 안 한 게 기쁜지 복음 듣고 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기쁜지 헌금을 안 하게 돼서 기쁜지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사랑한 게 일만하게 뿌리예요. 그래서 18절 보세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는 거죠. 풍부하다. 또 빌립보에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한 것이라.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연보해달라고 했어요. 빌립보 교회에? 아니었어요. 아 복음을 전해서 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우리의 연보가 되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당신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 전하세요. 우리가 연보를 보낼게요. 그냥 바울이 그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연보는 은혜예요. 따라합시다. 연보는 은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연보하러 오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십자에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내서 예수님 자신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연보를 받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지옥 가야 될 내가 예수님이 연보하시는 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지기를 원해요 라고 한 것이 연보예요. 그게 성교 헌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풍부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다. 놀랍죠? 연보가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헌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연보가 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헌금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내가 오늘 5만원 바칠게요. 하나님 5만원 바칠게요. 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네, 5만원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한 500만원 좀 주세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지도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런 연보가 있어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연보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나는 가난해서 나는 500원밖에 없어요. 어떤 친구는 5만원 하는데 100분의 1이지 500원. 나는 500원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는 이것이라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을 나누기를 원해요. 500원을 연보를 하면요. 그 500원 연보한 사람이 5만원 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중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돈을 받으실 줄 알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연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19절.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가난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먹고 살 것을 주세요. 여러분들의 설 것을 필요로 채워주신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문제예요. 다 돈을 벌면 이건 내 거, 내 거, 내 거 다 설 거 챙겨놓고 나머지 찌꺼기 조금 남으면 체면상 조금 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그건 하나님이 1등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1등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이 1등인지 한번 순위를 정해보세요. 예수님이 1등인지,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몇 등인지. 첫째 돈, 둘째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돈 주니까. 셋째 친구, 넷째 뭐 다른 사람들, 뭐 폰, 게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서열에 몇 번이에요? 태경아, 예수님이 네 생활에 몇 번째고? 잘 모르겠지? 너무 멀어서, 그제? 우리는 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 어려운 가운데, 빌립보기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 연보를 보는 그들을 향해 내가 가난해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원해서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보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연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거예요. 이러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열매, 풍산 열매가 가득하실 것이며 또 여러분들의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그래요. 이게 돈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찬송하고 끝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연보하는 일이나 살아가는 모든 일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연보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의 연보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 사실을 믿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연보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께 감사함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레미야가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새 대표적인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서 작은 엄지를 치켜 올리면서 좋아요 하는 그런 표시가 사용되고 있죠. 근데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긍정을 표시하는 엄지손가락은 2009년쯤에야 온라인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좋아요 표시를 고안한 저스틴 로젠스타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말하기를 서로를 깎아내리기보다는 격려해주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서 만들었대요. 사용자들이 건강치 못하게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는 것을 만든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사실 로젠스타인이 만든 이 표시가 남을 인정하고 또 서로 연결되기 원하는 우리의 타고난 욕구에 잘 맞기는 한 거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알고 또 관심을 갖고 우리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 좋아요 표시가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서로 알고 알려주고 싶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는 그 인간의 욕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큼 오래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요 버튼으로는 그 욕구를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디지털로 인정 표시를 해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 예레미야와 하나님과의 그 참으로 깊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하나님이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게 알았다는 말은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가 잉태되기 전부터 예레미야를 아시고 사랑하셨고 의미와 사명이 있는 삶을 살도록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또한 목적이 있는 삶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할 때 우리가 알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평화가 찾아올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밀히 돌아보시며 계획하신 대로 하루하루 저희들을 빚어가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저희들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org. 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0: 참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그러나 매일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은 이 땅입니다. 우리의 원소속은 하늘나라인데 실제로 살아야 될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이기 때문에 때때로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스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에서 이단 시비로 떠들썩한 사람 중에 신옥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체포가 되어 수감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붙이지 않습니다만은 여자분인데 정말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자기 교회에 나오는 신도들 약 400여 명을 남태평양에 있는 피지로 집단 이주를 시켜서 거기에 농장을 만들고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어른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아이들까지 전가족을 이주를 시키고 하루 14시간씩 막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 듣지 않으면 타작마당이라 그래가지고 서로 때리게 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그들을 이주시킨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시는데 심판을 면하려면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남쪽 섬나라, 겨울이 없는 따뜻한 나라, 노아의 후손인 함족이 사는 나라도 피해가서 살자. 심판을 피하지 그래가지고 피지로 가서 400여 명이 집단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갔다면은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사모해야 될 터인데 그들은 그곳에 회사를 세우고 식당을 열고 미용실도 열고 상점을 60개나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더구나 곧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하면서 장기 체류 비자는 왜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사실 이와 유사한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습니다. 70년대에 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그 People's Temple이라고 하는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이단 집단이 있었습니다. 약 900여 명의 사람들을 아프리카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저는 죽게 했던 사건이 1978년도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물론 제가 소개해드린 이 케이스는 극단적인 경우이긴 합니다만은 과연 이와 같은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일까요? 사회를 떠나서 세상과 담을 쌓고 격리된 채 살아가는 삶, 이것이 과연 성서적으로 건강하고 바른 삶일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세상적 의무를 할 필요가 없다, 택스도 낼 필요가 없고 관세도 낼 필요가 없고 질서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귀찮은 삶의 바른 모습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원신분은 하늘나라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땅의 시민으로서 책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하며 살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한 분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만일 택스를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민족 반역자라고. 근데 만약 택스를 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참으로 함정이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동전에 무엇이 그려져 있는가 물었더니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대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이 땅을 사는 크리스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책임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사명과 책임도 다 해야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른 크리스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질서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모든 세상의 질서와 통치는 하나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 바깥의 삶도 반듯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건건하고 바깥에 나가서는 질서도 지키지 않고 탈수도 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습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비록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어야지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에 민폐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답다기보다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이름에 부끄러움을 가져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답게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이 세상 통치 속에서 어떻게 크리스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교훈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좀 부담이 됐어요. 제가 안식을 끝내고 돌아오는 주일인데 좀 은혜가 넘치고 좀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굉장히 딱딱한 본문입니다. 뭐 예컨대 너는 내 것이다. 뭐 내가 너와 함께하마. 나는 너의 상급이요 방패다. 이런 말씀은 그냥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잖아요. 그런데 권세에 복종해라. 택수를 내야 돼. 땅에 있는 동안에 질서를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혼날 줄 알아. 이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에 비해서 좀 딱딱한 것은 사실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오늘 이 본문이 정치적인 이슈를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 전에 한국에서 데모를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3장을 들고 나왔어요. 이 권세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에 대해서 갱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해서 데모하면서 이 말씀을 적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를 못합니다. 그것은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어뷰즈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오늘 이 본문은 해석이 좀 까다롭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해석해 왔고 많은 학자들과 성경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한 즉 세상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모델들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확히 맞는지를 설정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딱딱하기도 하고 자칫하면 정치적인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해석도 쉽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저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든지 하나님 말씀 볼 때에 여러분 귀에 좋은 말씀, 편한 말씀만 들어서 되겠어요? 때에 따라서는 거북한 말씀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납득하기 쉽지 않지만 단단한 음식도 잡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좀 죽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을 써야지 잘 드시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못 잡수실 분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좀 죽을 써보려고 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each and everyone, 한 명도 빠짐없이 그런 뜻이. 크리스천이라면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라고 번역한 이것은 사실은 통치자들을 의미합니다. 많은 영어 성경이 governing authorities, NIV가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통치하는 권세, 통치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군주를 지칭할 수도 있고 왕이나 총독을 지칭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정권을 가진 사람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이 통치적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이 하는 일이 뭘까요? 3절을 보시면은 다스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사회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질서를 잡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범죄한 자들은 처벌을 해서 그 나라나 그 사회가 안정되도록 만드는 일. 이것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세상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고 복종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너희들의 삶이 평안할 수가 있고 그래야 너희들이 속한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단순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질서에 복종할 것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고 했어요. 진노 때문에 이 말은 벌받지 않으려고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사회 질서를 어기게 되면 형벌을 받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감옥도 가고 처형당하지 않습니까? 그 케이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성에서는 not because of possible punishment 혹은 not to avoid punishment, 너희들이 벌받지 않고 형벌받지 않으려고 복종하는 것, 그것만으로 안 된다. 참으로 너희들이 복종을 해야 된다면 양심을 따라 해야 된다. 즉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복종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를 지켜나갈 때에 법적인 의무감에서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눈가림으로 적당하게 이 질서들을 지키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는 크리스찬 삶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더 높은 차원의 선을 행할 때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감동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법대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쉬울까요? 사실은 법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법대로 산다는 말은 법 조항만 건드리지 아니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양심 속에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법 조항만 건드리지 아니하면은 감옥 가지 않아요.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양심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동기를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의 빵을 빼앗지 않는 것 참 귀한 것이죠. 남의 빵을 빼앗지 않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빵을 배고픈 자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빼앗지 않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사, 이거는 본문이 말하는 양심을 따라 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목자 시대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 존 워너메이커에 대한 캐슬 소개해드렸는데, 땅이 질퍽질퍽할 때에 질퍽질퍽한 땅을 피해가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에 벽돌을 까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분과 제가 무엇을 할 때에 법을 따라서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는 없어요. 언젠가 월마트의 직원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일반 마켓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물품을 찾으려고 할 때, 뭐 샴푸든 치약이든 그걸 찾으려고 할 때 직원에게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세요? 이 샴푸를 찾으려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물으면은 뭐 몇 번째 줄로 쭉 가셔서 어디 어디 가면은 그게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게 일반 마켓에서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월마트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은 반드시 손님을 모시고 직접 그 자리까지 가서 그 물건을 픽업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고객에게 감동이 될까요? 물었을 때 저기 가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직접 본인이 앞장서서 거기까지 데려다 주는 것하고, 이 감동을 줄 때에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게 되고 그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월마트 직원들이 이런 차원에서 감동을 주는 고객 서비스를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 삶은 어때야 되겠어요? 감동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아, 이게 참 성도들의 삶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양심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남겨두셨어요. 민폐나 끼치고 그침돌이 되라고 남겨두신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천국 시민답게 삶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함으로 내가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킹덤 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킹덤 빌더예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중요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천국 백성답게 내가 있는 곳을 천국으로 만들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비결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야지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 통치라는 말은 God's reign, 하나님의 다스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나서 권세는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어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했어요. 이 통치자들이 가진 권세는 그가 가진 카리스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힘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총이나 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세워진 모든 통치자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다스리는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에서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불렀어. 이 사역자라는 표현은 목회자라는 뜻이 아니라 디아코노스, 이것은 디큰이라는 말과 같은 용어예요. 이것은 섬기는 자다, 종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질서를 이루어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워준 도구가 바로 통치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치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독재자이건 불법정권이건 무조건 순복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어휘자인 것입니다.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면 하나님 그들 제거시킬 거예요. 그들이 불의를 행한다든가 해서는 안 될 악한 일을 한다든가 심지어 하나님을 어겐스트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2차 대전 당시 때에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었어요. 아신 대로 이 1930년대부터 나치 정권이 들어서면서 히틀러라는 사람이 철권을 휘두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막강했었어요. 독일에 있는 모든 청년들 모든 사람을 다 움직일 정도로 열광적으로 움직일 정도로 굉장한 파워가 히틀러에게 있었어요. 그때의 어떤 신학자들은 여와 같은 히틀러에 대해서 순복하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이지만 기로하드 키텔 같은 분, 이분은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 우리 신약 사전을 직접 쓰신 분, 10 발륨으로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저의 서재도 이것이 있고 신학교 다닐 때 진짜 거금 들여서 샀어요. 비싼 건데 저의 서재도 있고 웬만한 공부하시는 신학생들 서재는 다 꽂혀 있는 유명한 책. 이 키텔은 진짜로 학자 중에 학자 유명한 사람인데 히틀러에게 동조를 했어요. 그래서 책도 집필하고 출판도 많이 하긴 했지만 오늘날 그분을 평가하는 평가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반면에 본 회퍼 같은 분은 끝까지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감옥에 가게 되고 나중에 순교의 제물로 처형당하지 않았습니까? 칼발트 같은 사람도 이것 때문에 독일을 떠나서 스위스 바젤로 가서 티칭하고 그랬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자가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통치자다,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진짜 통치자다,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바르게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적인 세계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도 다스리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현세적 세계만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내세적 세계까지도 다스리는 분. 이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오셔서 나의 삶까지도 다스리는 나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인식하고 나의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그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킹덤 빌더, 천국을 세우는 자로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된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신약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이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들 가운데는 미래적 차원의 천국도 있지만 현재적 천국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미래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 영토까지 포함해서 주권과 백성과 이 영토가 다 회복되는 이걸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장차 주님께서 제리 말씀은 일어날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한 분은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쭉 둘러서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 있다 이 말의 뜻은 사실은 in you가 아니라 among you예요.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 그런 뜻입니다. entos라는 이 단어는 in 혹은 within이라는 뜻이 아니라 among이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예요. 한번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쭉 둘러서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한가운데 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 한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이 임재하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의 가정에 임재하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사업장에 임재해서 사업장을 주관하시면 그 사업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 성령의 권세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마음속에 수많은 이슈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순간 악한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내 마음속에 나를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마음 중심에 여러분을 통치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물질입니까? 물질 따라 사는 분들 계시나요? 탐욕인가요? 정욕인가요? 성공주의나 쾌락주의인가요? 때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 통치자일 수가 있어요. 꼭 와이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와이프가 주로 많이 통치하긴 하지만 꼭 부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보다도 소중하게 있는 아들이나 딸이 나의 통치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누구이든지 무엇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통치자가 되게 할 때 그때 여러분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킹덤 빌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자로 살려면 질서에 대한 순복을 해야 됩니다. 질서에 대한 순복. 3절 말씀 보시면은 이 다스리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 사회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징벌하고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칭찬하는 천하게 사는 자들은 보상하고 악을 행하면 벌을 주는 이것이 다스리는 자들이 행하는 질서를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에서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선을 행하라는 이 뜻은 여러분이 보통 말하는 그 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어진 규범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법을 어기지 않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행한다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을 건강하게 바르게 살려면 이 땅의 질서와 규범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이건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패가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세계와 창조 세계와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께 결과적으로 순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어. 물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질서를 만들어 주셨는데 물고기가 좀 간이 커져가지고 난 물에서만 살 수 없다. 나도 한번 바깥에 나가서 땅에서 살아보겠다. 땅으로 튀어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거지. 낚시꾼에게 잡히게 되면은 조기 구이가 되든지 생선 튀김 되는 것입니다. 이 물고기를 가장 물고기답게 사는 곳은 물 안이에요. 반대로 공중을 날아내는 새가 있습니다. 새는 공기를 타고 소위 말하는 양력의 법칙에서 에어로다이내믹스에서 공중을 막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새는 창조 때부터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런 거예요. 이걸 보고 또 어떤 사람이 나도 한번 날아보자, 10층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하나님 만드신 원리가 있어요. 법칙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야지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사회가 규정한 질서가 있는데 이것을 잘 따라 행할 때 그때 우리 삶이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가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영적 질서를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 질서는 안 따라도 된다. 그런 분이 계세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틀렸어요.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세상 법 지킬 필요가 뭐가 있냐 그러는데 참 그럴듯해 보이지만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세상 법보다 더 높다면 말이죠. 세상 법도 지켜야지 하나님 법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requirement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하나님 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급한 일로 차를 몰고 가시다가 빨간 신호등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차를 몰고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자마자 경찰이 따라왔습니다. 티켓을 끊으면서 본인이 목사라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께서 빨간 등을 못 보신 모양이네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빨간 등을 못 본 게 아니라 당신을 못 본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도 결국 티켓을 뜯었다고 하는. 목사든 뭐 누구든 간에 신호등을 어기면 티켓을 뜯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법도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적인 이 법도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 법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고 모순된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숙명여고 상둥이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숙명여고 다니는 상둥이 학생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교무부장이래요. 그래가지고 시험 볼 때 미리 시험지를 유출해가지고 답을 다 적어서 그 아이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험장 들어갈 때 손바닥이나 작은 그 메모지에다가 정답을 적어가지고 들어가서 시험을 보니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첫 학기 그 학교 들어갔을 때에 한 해는 121등을 하고 또 한 해는 59등을 했는데 그 다음 학기에 한 해는 전교 2등을 하고 또 한 해는 전교 5등을 했대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학기에는 둘 다 전교 1등을 했어요. 제가 그 기사 보면서 참 그 아버지가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129등 하던 애가 갑자기 전교 1등 하면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겠어요? 좀 차츰차츰 올려야지. 그래서 이 정답을 미리 다 가르쳐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1등 시켰는데 참 저는 마음에 좀 염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한국에 부패했다고 하지만 학교마저 이렇게 된다면 그 아이가 1등 해가지고 좋은 대학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이 근본이 지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수준도 못 지킨다면 우린 천국 백성답다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질서를 지키되 세상이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렇게 질서를 지켜야지 여러분도 바르게 살 수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게 되면 사도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사실은 복음 전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형사법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복음 전하다가 체포당했습니다. 그러고는 시큰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사실 그 대목에서 간수나 이 바울을 체포해서 가둔 그 사람이 실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로마 시민권자는 재판 없이 채찍하면 안 돼요.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최소한 신분을 확인해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채찍을 하든지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른 채 채찍하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할 말이 많죠. 할 말이 많고 클레임할 게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일체 그에 대한 컴플레인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습니다. 자, 죄수감옥에 갇혀 있는데 옥문이 열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행동입니까? 나와야죠. 도망쳐야지. 그런데 바울은 옥문이 열렸는데 나가지 않았어요. 왜 안 나갔을까요? 만일 바울이 옥문이 열렸다고 나가게 되면 그 간수는 죽습니다. 그 간수는 온 가족이 다 처형을 당하는 것입니다. 맵이 바울은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옥문이 열렸지만 나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스테이했어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에 그 사실을 말리고 결국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나서 아마도 그 가족이 빌립보 교회에 큰 역할을 해서 부흥을 일으키는 주역이 됐을 것입니다. 도망갈 수 있지만 나의 권리를 클레임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남아있었을 때 복음의 역사도 이루고 감동도 안겨주고 사람들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젠가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세상의 질서를 법적으로만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더 높은 차원의 선을 행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때문에 이 사회가 한 단계 한 단계씩 하나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킹덤 빌드가 되려면은 1차적으로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돼.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이 세상 질서에 순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완수해야지 그래야지 킹덤 빌드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 그랬는데 사실 이 말의 원래 뜻은 네가 빚진 것을 다 갚아라 그런 뜻이에요. Pay all what you owe. 네가 빚진 것, 그들에게 빚진 것이 무엇이든지 네가 빚진 것은 다 갚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사회 여러 각층의 진 빚에 대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갚아야 될 대상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개의 캐리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진 빚이 있어요. 이것을 갚는 것을 조세와 관세라고 했습니다. 이 조세와 관세는 비슷한데요. 조세는 택스를 말합니다. 택스. 요즘은 그런 세가 없지만 고대 사회에는 인두세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람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과세한.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황제가 됐을 때에 그 호적 등본을 시킨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인구수를 조사를 해서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과세하기 위해서. maybe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던 이유도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구조사는 보편적으로 탁스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 인두세, 우리 가정에 3명이 있으면 3명에 나가는 탁스를 내는 것입니다. 관세라고 하는 것은 레비뉴를 말합니다. 수입에 대한 세 혹은 소득세라고 할 수 있어요. 곡물을 수확했으면 수확량의 10%를 낸다든가 포도나 기름의 5%를 낸다든가 이것이 바로 관세인 것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탁스도 내고 관세로 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이걸 내야지 국가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국방도 할 수가 있고 치안도 유지할 수가 있고 학교를 세워서 교육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다니는 길도 그래서 닦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길을 안 닦아 놓았다면 어떻게 다니시겠어요? 아스팔트 다닐 때마다 여러분 공짜로 다니시는 것 같지만 누군가가 낸 탁스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학교 시설이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택스에서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택스, 누군가가 낸 택스 때문에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 나는 택스를 안 내겠다. 그런다면 이게 정당한 것일까요? 오늘 보면은 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긴 하지만, 크리스천이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이 지역을 위해 의무를 다해야 돼요. 택스도 내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혜택에 대한 갚는 것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것은 사실 두려워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실제 영어 번역은 respect. respect to whom Respect is due. 우리가 마땅히 존경을 표해야 될 자에게는 그게 합당한 존경을 표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누구를 향한 폐일까요? 누구에게 존경을 표해야 될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가족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우리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에게 빚을 줬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세상에 나온 분 계신가요?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에 수고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혜택을 입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들에게 due respect,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부모님이 나이가 들고 연세가 많으시면 무시할 때가 있지.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는 due respect, 그게 합당한 존경을 드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는데 사실 이것도 실제 내용은 honor 하라는 뜻이에요. 이 timen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 원래 그 문자적 의미가 price란 뜻이에요. 가치란 뜻이에요. worth. 그러므로 정말 이 가치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 price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그게 합당한 존귀를 올려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동일한 단어가 로마서 2장 7절에서도 사용되었는데요. 거기서는 for glory and honor. 그래서 honor이란 뜻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이나 여러분과 저를 위해 희생했던 어떤 분들에게 반드시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빚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지난 1년도 돌아보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들의 은혜와 그들의 수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일평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위해 가장 크게 희생하신, 그러면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 그분에게 합당한 due honor,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누구보다 사랑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직접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due respect, due honor, 우리가 마땅히 올려드려야 될 존귀와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을 다녀오다가 책을 한 권 보게 됐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2차 대전 중에 폴란드에서 일어났던 실화라고 합니다. 그때의 나치 독일군들이 유대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어른들은 다 끌고 가고 이제 학교에 어린아이들만 남아있는데 그 아이들까지 끌고 가려고 트럭을 몰고 온 것입니다. 그때의 그 학교의 교사로 이렇게 티칭하던 코르자크라고 하는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일 분인데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독일 군사들을 가로막았어요. 절대로 아이들은 데려갈 수가 없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강권적으로 아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끌고 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때 코르자크 선생님이 아이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마음의 평안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함께 트럭에 올라갔어요. 독일 군인들이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탈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서워 떨고 있는 그 아이들의 가슴을 안고 함께 트럭에 탔어요. 선생님 어디로 갑니까? 물었더니 우리가 가는 것은 수용소라는 곳이란다. 그곳에 가면 어쩌면 너희들의 엄마와 아빠를 만날지도 몰라. 사실은 깨서실로 죽기 위해 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그렇게 위로를 하고 그 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아이들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깨서실로 들어가서 목숨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아이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건이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철없는 여러분 가죠. 고아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여러분과 저를 가슴에 안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본인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본인은 처형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가슴에 안고 죽어주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잘 살게 된 이후에 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린 절대로 건강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간이 땡스기빙 주간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땡스기빙 주간이 왔을 때에 뭘 하나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받을 축복을 헤아리느라고 정신이 없지만 사실은 지금이야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합당한 헌물을 드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due respect, due honor, 합당한 존귀와 합당한 영광을 드렸는지요. Thanksgiving이라는 단어는 우리 지미 팔런이라고 하는 우리 MBC의 투나쇼의 진행자입니다. 그분의 표현에 하면은 Thanksgiving은 Thanks and Giving이래요. Thanksgiving은 감사할 뿐만 아니라 Thanks and Giving이에요. 주는 것입니다.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시자 시몬과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사명을 위해서 부르실 때 늑장을 피우거나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며 제자의 영광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김성환 강사의 화요일 오전 성경강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이 시간 잠시 기도하고 오전 성경강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전하라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셨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앞에 섭니다.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먼저 읽고 또 영어성경 NASB 버전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0: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하다가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Beloved, I urge you as aliens and strangers to abstain from fleshly lusts which wage war against the soul. Keep your behavior excellent among the Gentiles, so that in the things in which they slander you as evildoers, they may, because of your good deeds, as they observe them, glorify God in the day of visitation. Amen. 여러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김성환이라고 합니다. 부클렛에 제 소개란에 보니까 가나공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나공방은 나무를 가지고 생활용품이나 또 가구들을 만드는 작은 목공 공방입니다. 저같이 교회나 또 신학교 또는 선교단체 이런 조직에 소속되어 있지도 않고 그저 온종일 혼자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해서 먹고 사는 저 같은 목수에게 이렇게 오전 성경 강의 시간을 맡기는 코스타의 이 무모함이 저는 참 고맙습니다. 올해 코스타에 어떤 이들이 올까 참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속으로 상상했습니다. 이 강단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대체 어떤 얼굴들을 보게 될까. 시인 정현종 방문객이라는 시 일부분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또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코스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픔과 기쁨, 절망과 소망, 지금까지 여러분 모두가 살아온 이 나그네 여정,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구나. 여행자의 등에 배낭이 메어 있는 것처럼 각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십자가를 등에 메고 또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들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거로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 참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자리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참 반갑고 참 고맙고 소중합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세 번의 오전 성경 강의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번의 오전 강의 모두 이번 코스타 주제 본문인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놓고 세 번에 나누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세 번의 설교가 또 합하여서 한 편의 설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번 코스타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죠. 주제 성구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코스탄 여러분,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오늘 이 첫 시간 저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 노승환 목사님께서 나그네, 거류민, 디아스포라 또 마지널리티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나그네와 거류민은 한 곳에 영원히 정착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목적지를 향해서 지나가는 도시나 또 마을에 잠시 머물다가 가는 임시 거주자, 그렇죠? 여행자,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어디 대전이나 강릉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죠. 여기 지금 우린 시카고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대부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런저런 다양한 이유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지금 살고 있고 그러한 공통점을 우린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어려서 이민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유학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조기 유학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와서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저는요 32년 전이었던 1985년 이민을 왔습니다. 그때 저는 중학교 2학년 14살이었습니다. 제가 임진왜란 또는 한일합방 하면 아주 까마득한 옛날로 여겨지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는 85년 하면 굉장히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제게는 그때 그 일이 정말 최근에 어떤 일보다 더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가족은 이민을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남미 볼리비아로. 우리 가족이 정착할 곳은 남미 볼리비아다, 그렇게 늘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의하면 이 지구상에 볼리비아처럼 좋은 나라가 없는 거예요. 볼리비아 사람들처럼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이 없고요. 볼리비아에 가면 길거리에 가로수가 온통 바나나하고요, 망고나무라고 우리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볼리비아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남미에서도 아주 가난한 나라예요. 그래서 히스패닉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볼리비아 하면 마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분위기의 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인천공항이 없었죠. 김포공항에서 볼리비아로 우리 아버지는 이제 떠나시면서 늘 가족들에게 공항에서 떠날 준비를 하며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가족은 언젠가는 반드시 볼리비아로 갈 거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비행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시곤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볼리비아에서 보내주는 그 사진과 엽서를 받아보면서 저는 늘 지금 살고 있는 이 한국은 언젠간 떠날 곳이고 내가 언젠가 가게 될 그 본향은 볼리비아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언젠가 언제 떠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초등학교 아주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저는 작은 파란색 이민 가방에 늘 이민 짐을 싸두고 살았습니다. 올해 떠나게 될까? 내년일까? 그러면서 한 해 한 해 지난 게 벌써 6년, 7년이 넘도록 그렇게 이민 짐을 싸두고 살았죠. 그 파란색 작은 이민 가방 안에 그때 당시에 제가 귀히 여기는 것들을 넣어두고 살곤 했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그 이민 가방의 이제 내용물들을 보면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제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거였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 가방 안에 딱지, 구슬, 팽이, 새총 뭐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볼리비아 갈 때 가지고 가려고. 그때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고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내용물이 바뀌게 되었죠.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또 프로스펙스 운동화, 그리고 우표 수집한 거, 전두환 대통령 사진 얼굴 있고 이런 거, 그리고 제이에게가 수록되어 있었던 이선희 가요 테이프, 그리고 소피 마르소 책받침 뭐 이런 거 아세요? 그런 거? 제 친구들 중에는 피비캣 스파가 있었고 또 브룩실드 스파가 있었고 저는 소피 마르소 파였습니다. 한국에 14년 사는 동안에 여기는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이고 또 임시 거류자이며 그것을 언젠가는 떠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때 그 경험이 제 자의식과 또 제 성장 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상상을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뭐 긍정적인 영향도 있었고 부정적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긍정적인 영향은 사물을 좀 더 깊이 관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떠날 거니까 떠나기 전에 좀 더 마음속에 눈에 귀에 좀 담아두고 싶었던 좀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나를 봐도 좀 더 좀 오래 간직하고 싶어서 잘 관찰하고 뭐 그런 습관이 생긴 것은 긍정적인 영향인 것 같은데 부정적인 영향은 현실 도피주의자의 마음을 가지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잘 못 봐도 또 뭐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아유 어차피 뭐 떠날 건데 뭐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드디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1985년 10월 16일 오전 9시 40분 가로수가 망고나무인 볼리비아가 아니라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하고 13시간 비행 만에 주소지가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28-153에서 14109 골리타 스트리트 알리타 캘리포니아 91331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찌 주소만 바뀐 것이었겠습니까?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학교 입학하기 전날 영어 이름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그 조그만한 한영 콘사이스 그 사전 맨 뒤에 쭉 이름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보시더니 로이하고 리처드가 있는데 알파벳 순으로 리처드가 로이보다 앞에 나오니까 장남인 저보고 리처드를 하고 제 남동생은 로이 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 옆에 있던 제 남동생이요, 자기가 리처드 하겠다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남동생이 리처드가 되고 제가 로이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김성환에서 로이 킴으로 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름만 바뀐 것이었겠습니까? 정체성이 바뀌는 거죠. 학교에서 친구들이 뒤에서 Hey, Roy! 라고 불러도 오랫동안 제가 뒤돌아보질 못했습니다. 제 자신이 Roy라고 생각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요, 못 들은 게 아니라 Roy라는 이름에 일부러 제가 반응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나는 누구일까? 나는 김성환일까? Roy Kim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가족들을 따라서 한인 이민교회 처음 갔습니다. 중고등부에서 2세 아이들과 함께 오버헤드 프로젝터에 비추인 가사를 보면서 생전 처음 영어 찬양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버헤드 프로젝터 아세요? 그러시군요. 요즘 다 파워포인트지만 한국에 있을 때는 그 플립 차트에다가 매직으로 우리 중고등부에서 제일 글씨 예쁘게 쓰는 여학생이 이렇게 탁 가사 쓰고 그랬거든요. 여기 오니까 오버헤드 프로젝트. 와, 역시 미국은 테크놀로지가 첨단을 달리는구나. 그러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그때 가사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Jesus Christ라고 불리우고 있는 게 너무너무 낯설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Jesus Christ인데, 그죠? 한국에 있을 때는 예수님이 외국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못 해본 것 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름이 그냥 뭐 나다나엘이라든지 뭐 느부갓네살 뭐 이러면 굉장히 좀 이렇게 이국적으로 들렸을 텐데 예자 숫자 님자를 쓰시니까 네? 굉장히 이게 한국분 같잖아요. 그때 예자 숫자 이게 어감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게 굉장히 좀 착하고 선하고 그렇잖아요. 이름에 예자 숫자 들어가면 참 듣기 좋아요, 그죠? 예수님. 근데 이 예수님이 미국에 오니까 지저스래요. 얼마나 낯설고 참 생소했는지 모릅니다. 아, 예수님이 한국인이 아니었구나. 외국인이었구나. 그것도 미국 주류 백인도 아니고 유태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희 가족은 주재원 가족 비자로 미국에 왔는데요. 근데 아버지께서 영주권 수속 중이던 92년도에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가시고 나서 6개월 뒤에 그토록 기다리던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나왔는데요. 당사자가 사망하니까 모든 수속이 다 무효가 되고 그때부터 저는 out of status, undocumented, 소위 말하는 illegal alien, 불법 체류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노승환 목사님께서도 불법 체류자셨다고 그래가지고요. 너무너무 반갑더라고요. 한국 속담에 그 호래비, 사정은 호래비가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저께 목사님 말씀 중에 옆에 막 경찰차만 지나가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했다고. 나도 그랬는데 무지 반갑더라고요. 한국에 주민등록증도 없죠. 또 미국의 소셜 시큐리티 영주권도 없는, 신분이 없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된 거죠. 불안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이 되어서 오리엔테이션까지 갔는데 영주권이 없으니까 유학생들하고 똑같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리엔테이션 마지막 날 입학을 취소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갔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나는 어디에 속한 거지? 부모님이 그날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버지는 청소부셨거든요. 근데 우리 그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했는데 기도했더니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필요한 시간을 딱 한 시간 앞두고 누가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문 앞에 정확한 액수의 돈을 놔두고 갔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간증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 간증은 늘 남에게만 있는 건가 봅니다. 저는 등록금 마감일이 언제나 어김없이 그냥 지나갔고요. 등록이 취소되었고 어김없이 몇 학기를 중간중간에 쉬면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영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에 와서도 늘 언젠가 떠나게 될지 모르는 그 임시거주자의 마음으로 살았죠. 방학이 되면요 친구들이 한국에 가는 게 전 참 부러웠습니다. 친한 친구들은 제가 신분 때문에 한국에 못 가는 거를 아니까요 참 미안해하면서도요 정말 미안한 건지 꼭 공항 라이드를 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니까 공항에 데려다 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잘 다녀오고 올 때 정말 미안하면 뭐 울릉도 오징어나 좀 사오라고 뭐 그러고 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에 가고 싶었는데요 아무런 세상 신분이 없으니까 신학교에서조차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 하면서 신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렸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서원을 했는데 신학교에서조차 세상 신분이 없다고 안 받아주고 Undocumented, out of status, illegal alien 얼마나 언어가 폭력적입니까? 사는 게 불법인 사람이랍니다. 존재 자체가 불법. 이 땅에 두 발 딛고 있는 것 자체가 illegal이래요.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시스템에 없는 소속 불명의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주변으로 밀려나는 깊은 소외감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20대 때 저는 참 현실 도피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제가 LA에 살면서요 요세미티만 38번을 갔습니다. 트레일도 없는 깊은 산 속에 혼자 백패킹하고 텐트 치고 이렇게 며칠씩 사람도 없는 숲속에 이렇게 있다가 오곤 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도대체?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 볼리비아로 갔었어야 했나? 한국에 돌아가면 제 정체성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14년 만에 신분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1999년 4월 16일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일하러 갔다가 집에 와보니까 우체통에 이민국에서 보내온 영주권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주권을 보면서 제가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린카드라더니 그린색이 아니네. 그리고 그 카드에 큼지막한 글씨로 Resident Alien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거주하는 외계인. 우리 노승환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엘리언이란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 그래 나는 엘리언이구나. 내 이 플라스틱 카드가 한 장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마음고생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영주권 받자마자 제가 뭘 제일 먼저 했을까요?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밥 사라고 해가지고 밥 샀습니다. 생각해보면 억울해요. 영주권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내가 영주권 받아 자기들이 사줘야지 나보고 밥 사라고 해가지고 그때 정말 한 12명인가 중국집 가서 밥도 사고 미국 온 지 14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제가 제일 먼저 어딜 갔을까요? 여러분 어디 갔겠어요?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이 살던 집에 찾아갔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태어나서 이민 올 때까지 그 집에 살았거든요. 행복한 유년 시절의 기억이 있는 그곳.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여동생, 남동생, 강아지 한 마리. 그리고 앞마당에 작은 꽃밭이 있고 장독대가 있었던 어린 시절에 그 한옥집 영주권 받자마자 제일 먼저 한국에 가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바로 거기입니다. 내 정체성을 찾아보고 싶었던 거죠. 귀소 본능이죠. 그렇죠? 아 그랬는데 저희 집이 있던 그 자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바로 그 자리에 3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 이름이 레미안. 마치 그 어떻게 저한테 들렸냐면 왔네 미안. 아유 그래 참 남의 집 위에 그렇게 우뚝 서서 미안한 줄은 아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지? 미국에서는 비주류, 또 주변인, 손님처럼 살고 한국에 가니 한국에도 내가 붙잡고 있었던 그 과거의 고향이라는 거는 없었습니다. 14년 만에 만난 중학교 친구들도 말은 통했죠. 한국어, 언어는 통했지만 대화는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내가 속한 곳은 아니로구나. 여러분 심리학자들은 이민이건 유학생으로 왔건 이질적인 문화권으로 삶의 터전이 옮겨지는 경험, 이것은 마치 가족의 사별과도 같은 정도의 충격을 주는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렇게 보면 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그렇죠? 트라우마 환자들인 거죠. 그죠? 반갑지 않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 이 환자가 여기 와 있구나. 트라우마 환자들이 600명이 모인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했지? 정체성의 문제로 고민하던 제게 새로운 소속감과 또 정체성을 세워준 것은 여러분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싶은 반가운 말씀을 만났는데요.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영주권 없을 때 이런 말씀 들으면요 이건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그래 난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 하늘에 속한 사람이지. 여러분 난 대학교 다닐 때 이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었지만 그건 그저 종이 서류에 불과할 뿐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성경에서는 나처럼 또 여러분처럼 주류에서 벗어난 이런 나그네, 이민자, 주변인들의 이야기가 가득해서 저는 성경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창세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바라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한편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마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내가 언젠가 저들과 같은 몸이 되겠구나. 내가 언젠가 저들 속으로 기나긴 여정을 떠나게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많았던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나무를 돌보고 지키는 농사, 가드닝에 관한 일이었죠. 주어진 땅을 경작하며 지키기 위해서는 한 곳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일이죠. 나무를 여러분 가꾸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텃밭을 가꾸어 보셨나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기다려야 하는 일이고요. 평생을 오롯이 한 자리에 서 있는 나무 옆에서 그 곁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 일입니다. 마치 나무 한 그루가 일평생을 한 자리에 서서 살듯이 어쩌면 우리는 한 곳에서 자리를 지키며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산의 나무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요. 그 결과 나무로부터 멀리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고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차단당한 채 에덴 동산에서의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에덴 밖으로 추방되어 광야로 길을 나서게 된 겁니다. 나그네, 소저널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시면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곡식을 주님께 제물로 바치고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성경은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는지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만 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만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만 성경은 언급하고 있죠. 아벨의 제사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더 흡족했던 걸까요?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상상인데요. 가인과 아벨의 부모였던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쫓겨난 그 에덴 동산에서의 정착민으로서의 삶을 일평생 그리워하면서 동경하면서 여생을 보내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의 장남이었던 가인에게 동산을 지키는 농사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혹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반면 양치는 자, 아벨은 양들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여기저기 길을 찾아 다녀야 했던 노마드 유목민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닌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농업을 목축업보다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쩌면 길을 나서는 유목민 나그네로서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길이 될 것이며 하나님은 정착의 자리가 아닌 발길을 내딛는 여정 속에서 인간을 만나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죄가 절정에 달했던 그 바벨 도시의 이야기를 여러분 보십시오. 도시건설은 정착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들이 바벨을 지은 동기를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진다는 것, 디아스포라를 두려워하고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자 하늘 높이 탑을 쌓았던 바벨의 이야기는 정착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인간의 야망과 또 욕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처럼 정착, 중심, 높아진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것이 그의 나이 몇 세입니까? 75세. 75세면 자신이 살아온 것이 얼마나 익숙할까요? 그죠? 그동안 그곳에서 쌓아온 인맥과 또 기반은 얼마나 탄탄했을까요? 그는 노인이었고 또 후손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여생 그저 익숙한 곳에서 노년을 누리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야지만 새로운 정체성에 눈뜨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 바닷속에 잠수해서요 랍스터를 잡는 게 취미인데요. 이 랍스터 같은 갑각류라고 그러잖아요. 갑각류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입고 있던 자신의 껍질에서 알몸이 쏙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껍질을 몸에서 만들어내기까지 알몸의 그 연약한 상태, 그 vulnerable한 상태로 한동안 지내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때 초장을 들고 그 순간을 딱 맞이할 수 있다면 정말 아주 깔끔하게 랍스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보호하고 익숙하게 여겨지는 껍질을 벗어야만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랍스터에게 껍질이라는 것은 자신을 지켜주는 보호장치인 동시에 자신의 동작을 제한하는 한계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걸 벗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게 느껴지는 그 껍질을 벗는 알몸이 되는 그 연약함, 그 vulnerability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 단계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껍질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안주하지 말라, 길을 떠나라. 지금 내가 안전하게 여기는 그 껍질을 벗고 내가 너에게 새로 입혀줄 그 껍질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아브라함은 떠났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나그네 아브라함은 소저너가 되었던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에게 날마다 일어나는 세 가지 기적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그들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밤을 새워서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하는 일에는 5분 이상, 아니 10분 미만으로 전도하는 일은 쉽지 않게 느껴질 텐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희 BBN 방송의 ITL 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ITL 카드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건네만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0: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를 지은 인간이 결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선악간에 심판을 하셔서 벌을 주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나 불의가 조금도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된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하여 심판을 면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면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 소멸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문을 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꿈과 사역을 이루는 교회, 자신이 희생함으로 남을 세워주고 온전한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교회의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섬기는 교회를 목표를 삼고 계시는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싫으면은 내 행동이 어때도 정당하다는 그 생각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야, 예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구나.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행동을 하면서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읽고 큐티를 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논쟁을 벌이는 그 바리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들이 그 가운데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5장에서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셨죠?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이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좋아서 자기가 누웠던 그 냄새나는 더러운 그 방석과 이불을 들고 걸어가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은 없고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을 합니다. 그것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쳤는데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 과연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정말 안식일에 병자가 일어난 것 보고 이놈의 자식 왜 이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고 그렇게 하실까?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자기 의를 드러내는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6장으로 가면은요 아주 긴 논쟁이 이어지죠. 오병어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야, 그 선지자 우리 구약에 예언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지자가 틀림없어 이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십시오 우리의 지도자가 되십시오 막 예수님은 도망갔습니다. 근데 끝까지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도망갔다 그래서 아예 그냥 관두지 이게 아니에요. 끝까지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예수님이 없다 그래가지고 사라졌다 그래서 아예 그냥 관두지 이거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간 그 열정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온 거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지. 네가 지금 열심히 그렇게 따라오는 건 네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야.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예수님이 일침을 가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네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르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이 아주 귀찮게 따라오니까 그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오니까 내가 진정 떡이야 내가. 너희들은 육신의 떡을 먹고 좋았다고 하지만 내가 정말 생명의 떡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이 사람들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육의 양식을 먹고 좋아서 오는 사람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설명을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아니, 당신이 뭐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당신 요셉 아들 아니야? 목수 아니야? 우리가 잘 아는데. 아니, 네가 무슨 뭐 하늘에서 내려온 무슨 뭐 떡이야? 그게 아니지. 요한복음 41장 41절 가니까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가 다 아는데 다 너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잘 보세요. 자기들이 흥분하고 자기들이 좋아서 임금 삼겠다고 한 사람에게 너 목수 아들 아니야?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좋다고 흥분하고 자기가 그냥 막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지자고 이 사람이면은 우리 목적이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 쫓아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니까 등을 돌리잖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나중에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내 살은 양식이고 내 피는 음료야. 이게 어렵죠. 내 살이 양식? 내 피가 음료? 내 살을 먹고 음료를 마셔? 이런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다 도망가잖아.
그렇게 좋다고 예수님이 좋다고 쫓아다니고 임금 삼겠다고 할 때는 언제고, 진정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등을 돌리고 가버리잖아. 내 눈에 띄는 것은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먹고 배불리 따라온 많은 사람들과 제자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이 내 살은 뭐 음식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 피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저 사람이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니 그 아버지가 목수인데.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떠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한때는 자기가 베푼 그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좋아서 쫓아오다가 이제는 한순간에 등을 돌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도 갈 거야? 아, 형님. 예수님의 그 이모션이라 그럴까 그게 있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그렇게 공들여놓은 이 제자들 똑같은 사람 아니까? 딱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 6장 67절에 너희도 가려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했는데 이게 기가 막힌 거야. 베드로는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행동은 좀 하여튼 뭐 말은 잘하는 것 같아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야, 예수님이 뭐 얼마나 기쁘셨을까. 정말 막 쫓아가서 베드로를 껴안고 막 춤을 췄을 것 같아요.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어렵다고 하는데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어디 갑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야, 베드로 정말 고맙다. 역시 너는 다르구나. 그런 뭔가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순수한 있었을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거죠?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그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거, 나타나는 그걸 보고 쫓아온 사람들은요, 그거와 내 생각과 안 맞으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걸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고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면은요, 그냥 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뭐가 다르죠? 베드로 똑같은 사람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이고 뭐 그 동네 똑같은 사람이에요. 뭐가 다르죠? 훈련 받았잖아. 그래도 예수님 옆에 쫓아다니고 그래도 보고 들은 게 있고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던 사람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자,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떡을 먹고 육적인 관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떡을 먹고 육적인 관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미련 없이 떠나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다르더라고요. 영적인 그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때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제 그런 내용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8장으로 가시면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경우가 나오죠. 물론 거기 성경에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이라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 자체가 틀린 거예요. 가늠하다가 잡혔으면은 가늠을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여자만 데리고 오냐는 시작부터 이 동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가늠하다 왔으면 두 놈을 다 갖다 놓고 네 놈들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이게 예수님이 그걸 왜 모르시겠습니까? 이놈들이 뭐 의기양양해서 또 이게 돌로 칠까 말까 율법에 나와 있는데요. 가늠하고 돌로 치라 그러는데 그걸 예수님이 쪼막쪼막 되면서 이놈아 왜 남자 안 데리고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가치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무슨 말이죠? 율법을 지키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심이라는 사람의 그 마음이 어떠냐 이거야. 일관성 있게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는 내 마음속은 더럽고 내 마음속은 엉뚱한 짓을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겉에 드러나는 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사실 아니에요? 겉에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 잘하고 충성 잘하고 술 담배 먹지 않고 그러면 일단 된 거야. 속으로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엉뚱한 짓하는 그 같은 것은 상관도 하지 않잖아. 그저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니까 사람들도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하려고 이야기하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니들이 너 자신을 바르는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됐잖아. 왜 여자만 데리고 와? 데리고 오려면 둘 다 데리고 왔어야지. 뭔가 우리
마음속에 제대로 주님을 이해한다면은 신앙이 많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만 평가하지 말고 주님은 계속 일관성 있게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는, 우리가 마음을 볼 수, 그러니까 그 평가를 우리가 마음속 예수님까지 꿰뚫어보지는 못하지만, 평가를 그렇게 외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계속 주님과의 갈등이 빚어집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남을 비판하지 마. 내 눈에 들보, 나무 토막을 먼저 빼. 네가 남을 비판할 때 네 눈에 있는 나무 토막을 좀 빼라. 그래야 제대로 볼 수 있잖아. 제대로 뭘 보죠? 상대방의 조그만 거. 그게 그때 보이는 거야. 자기 눈에 나무 토막은 빼지 않고 보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상대를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버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8장으로 가시면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 이게 좋은 말씀이거든. 저도 이제 목사가 된 배경인데 정말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면은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자유가 무슨 소리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자유를 이야기하느냐? 근데 여러분 그 말을,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죄를 지은, 이게 가만 처음에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다가 아브라함 자손이 죄를 안 지나, 다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거든. 근데 무슨 자유를 얻으라고 그러냐? 그 말이 뭐냐면, 첫째, 정치적으로 보세요. 이 사람들은 애굽 밑에 있었잖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어? 아니 오래전에 자기들 역사에 애굽에, 모세도 거기서 나왔고 애굽에 종살이했고, 얼마 전에는 바벨론에 종살이했고, 지금은 로마 밑에 있는데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 오케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 영적으로. 자기네 죄 진 적이 없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8장 3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거다. 너희가 정치적으로 그 의미가 그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렇다면 그거는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야. 너 죄 짓고 살잖아.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죄를 안 짓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이게 논쟁이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껏 내세우는 주장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거 가지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반대하는, 그게 문제예요. 일단 싫어. 찢어버리는 거야. 일단 내가 싫어. 악수 먹고 안 하면 되는 거야. 정당한 거야. 왜?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게 인간의 모습이야.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내가 싫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정당한 거야.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이거는요, 모독하는 말이거든요. 너는 귀신 들렸어. 이거는 아주 정말 아주 모욕적인 말이거든요. 아니, 생각해. 자기들이 그렇게 좋다고 임금 삼겠다 그러고 그 선지자라 그러고 떡을 먹고 배불러 가지고 흥분해서 쫓아온 그 사람을 모욕하고 있어. 자기들이 좋다고 따라올 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 사람에게 너 귀신 들린 것 같아. 아, 이게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은, 아, 이게 정말 이게 인간의 모습이구나. 아, 이런 논쟁을 하고 있는, 이런 논쟁. 이제 9장으로 가면 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 그건 뭐 제가 작년에 통독할 때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 소경을 고친 게 안식일이야. 그거 가지고 또 문제를 삼어. 안식일을 범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 아니래. 안식일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병 소경된 사람이 병을 고쳤어. 그랬는데 기껏 와서 한다는 소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식일을 범한 저 사람은 저건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야. 그게 옆에 있다가, 그러면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냐?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놀라운 기적을 이룬 그 사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 율법을 어겼어. 하나, 내가 싫어하는 욕을 요 사람이 했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이 이걸 했어. 그걸 가지고 끝까지 고집을 부려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 기가 막힌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거는요, 바보같이 어리석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교회를,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모독감을 주죠. 예수님한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주 저질스럽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 귀신 들렸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자기들에게 기적을 행한 사람에게도 귀신 들렸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용없단 말이에요. 이 헛된 논쟁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첫째는 마음의 동기가 참 중요하다는 걸 저는 봤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면은 마음의 싸움선에서 선이 나오고 악에 나오듯이 큰 문제인 것 같아. 무슨 말이죠? 겉에 나타나는 거 보고 사람 평가하지 마세요. 제발. 우리가 적어도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을 관심 가지고 살아간다면은요,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마세요. 동기가 중요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는요, 너무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이 도망갔는데도, 임금 되주시오, 우리 지도자가 되실 텐데도, 아, 너 같은 사람 싫어, 도망갔는데도 끝까지 오잖아. 그 열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는요, 저 보통 신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다 건너편까지 가가지고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가는 그 마음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잖아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에 순종하려고 따라온 게 아니지. 너 욕심을 잃으려고. 네가 여기 따라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온 것이지 내 말 듣고 순종한 게 아니지.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따랐을 때 주님은 너 동기를 보는 거야.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겨우 한다는 것이 복받으려고. 그저 그냥 남들이 어떻게 될 거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만을 생각하는 욕심 가지고 따르는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동기가 어떤 것인지. 열정은 정말 대단하고 감동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내 욕심을 이루는 열정이었더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열정이 아니었더라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 기도 제목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잖아.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보다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동기가 문제예요.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빗나간 열정과 잘못된 동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열정 하나는 정말 바울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열지?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할 정도로 정말 헌신적으로 살아온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가 뭐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오고 내가 열심히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뭐 얻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움 겪었잖아. 자기가 열심히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기도 이루어지지 않잖아.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많이 개척하고 뭐 진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헌신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살아가는데도 자기 몸에 질병 하나 못 고쳐가지고 쩔쩔맸잖아. 남들이 봤을 때 너는 다른 사람의 병 고치고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널 버린 거 아니냐? 너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너 혹시 잘못된 것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해 주시지 않지? 그 위대한 일을 이루고 하나님에서 귀하게 썼다는 사람이 어떻게 몸에 가시라고 그럴 거 없는 것 가지고 이렇게 쩔쩔매고 하나님이 응답도 안 하시고. 응답이 했죠. 그 세속적인 사람의 눈에는 응답이 안 됐지만 응답이 됐죠. 내 은혜가 좋게. 그냥 연약함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신대.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간다고 느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세요.
바울은 이제 그런 마음의 동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동기가 잘못되면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거예요. 주님이 잘못된 거 없잖아요. 동기가 잘못돼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동기가 잘못돼서 주님을 어렵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을 한 겁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큐티 묵상을 하시면서 스스로 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자기 모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마음의 동기가 잘못되니까 자기가 말을 하고도 말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야.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이루지? 말이 안 되잖아. 내 주장만 하고 내 것만 고집부리다 보니까 안식일 지키면 안 돼.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것도 정확하게 안식일 안 지킨 게 아니죠.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죠. 그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고귀한 율법인데 그 말을 해석해 준 많은 책들, 유대인들 책, 뭐 탈무드, 미시나 이런 것 가운데 하나에 보면은 움직이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금요일 날 저녁 때 해가 떨어지면은 불을 약간 내리고 그 오븐에 음식 불도 조금 올려놓고 중단해요. 예. 불 키면은, 예. 금요일 날 저녁 때 돼서 어두워질 때 이렇게 불을 켜놓고 자야지 어두워져가지고 불 켰다 껐다 이것도 일이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에 음식을 다 해놓고 토요일은 안식일 때니까 그 일하면 안 되거든요. 그날 요리를 하면 안 돼. 그래서 요리를 해놓고 음식을 식지 않도록 그 오븐에 불이 조금 나오게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놔두는 거야.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근데 그게 율법을 해석한 그 랍비들의 그 많은 해석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킨 인간적인 해석인데 그걸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의례. 말이 안 되죠. 뭐 이렇게 제가 그들을 뭐 나쁜 뜻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들의 그 열정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까? 너무 자명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왜 자유가 필요해?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그게 무슨 뭐 이제 뭐 정치적인 건 물론 아니겠죠. 그건 정말 그 무식한 얘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뭐 애굽 밑에도 있었고 바벨론 밑에도 있었고 지금도 로마 밑에 있는데 우리가 종이 된 그건 아닌 것 같아. 영적인 의미 같아.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무슨 죄가 있어? 그 말이 뭐죠? 하나님의 자손이니까 지멋대로 해도 돼.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거는요. 아브라함 자손인데 어떻게 살게 돼? 뭐 지저분하고 말고 다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자마다 종의 종이야. 아, 죄의 종이야. 너 죄 안 졌어? 예수님이 그들의 핵심을 찌릅니다.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책망하실까?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38년 동안 누워있는데 이놈아 하필이면 왜 안식일이 일어나느냐? 이놈아 너 잘못됐어. 하나님이 그럴까? 그런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찬양하고 있나? 그렇지 않잖아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는데 아, 이 사람이 정말 누구의 죄냐 그러고 그 사람들의 고민스러운 걸 뭐 어찌가 한순간에 그냥 박차버리고 그 소경된 눈을 촥 떴는데 하나님이 신경질 내면서 이놈아 왜 안식일에 그런 일 하냐? 하나님이 그럴까? 유대인들이 아니 바리새인들 정말 그런 하나님 믿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 보잘것없는 것도 꺾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 그 별 볼일 없는 것도 끄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냔 말이야. 알고 있지. 신명기 법전에는요 수도 없이 나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봐줘야 돼. 나는 고아와 과부의 정의를 위해서 싸울 거야.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몰랐겠어요 이걸?
이걸 모르고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 팩트보다는 감정이야.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저놈이 싫어. 목수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저게 싫어. 기적이고 뭐 나 다 필요 없어. 저는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너무 많아.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내가 싫으니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거 잘못하고 잘못됐어. 그걸 정당화시키는 거야. 그 예나 지금이나 똑같더라. 바리새인들의 그 헛된 논쟁,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걸 묵상하셔야 돼요. 주님을 따르는 내 동기가 어떤지, 혹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본받고 살게 해달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우리의 그 썩은 굳은 마음을 제치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랄리 제일 한인 침례교회 최동감 목사님의 말씀을 함께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이나 신앙 상담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 또는 저희 BBN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풍성한 삶의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대의 절반 이상을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방송은 가장 기독교적이고 복음적인 찬양만을 선별해서 보내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음악적인 모든 요소가 성경적 찬양 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는 찬양이 오늘날 유행하는 모든 찬양을 다 다루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진리며 올바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 BBN은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좋은 찬양, 올바른 찬양만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마약 중독으로 수년간 고통을 당하고 있는 33세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남미에 살고 있는 그는 지난 10년 동안 라디오 주파수 730 AM 방송을 청취했는데요. 최근에 BBN 방송이 그 주파수를 이용하여 말씀과 찬양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영적인 상담을 받기 위해 그가 거주하는 지역에 BBN 방송국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BBN 사역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오늘도 BBN 방송은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삶의 고통을 당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신다면 영혼 구령의 열매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BBN 사역의 물질 동력자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후원에 관한 궁금한 질문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Bible Broadcasting Network,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신약성경 308페이지가 될 텐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우리 26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유대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을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들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복음에 다른 것을 섞는 것입니다. 복음에 다른 것을 섞어서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무효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파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은

0: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Justification only by faith. 복음의 핵심은 only by faith.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행위를 더해서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점점 사라지고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고,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교회는 분쟁하고 다투고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분쟁과 분란이 왜 일어납니까? 왜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이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보다 인간의 의, 이 율법의 행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인 거예요. 거기서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과 은혜 중에 하나를 택해야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택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과 은혜 중에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택해야 합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별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 교회가 놓칠 수 없는, 교회가 택해야 될 것은 율법입니까? 은혜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사실은요, 유대주의자들은 둘 다 택하라 이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택해야 하는 것은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율법이 아니에요. 둘 다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아무 자격 없는 내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 하나로, 이 믿음 하나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에 갇혀 종노릇하며 사는 나를, 그 율법 아래 있던 나를 율법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우리를 전혀 다른 삶,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앞서면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좋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나 같은 죄인, 정말 아무 쓸모없는 그런 나,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바로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움직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 사랑으로 서로 섬김으로 공동체 안에 이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이 자유의 삶을,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삶을 보았어요. 그가 그렇게 간절히 열망했던 그러한 삶, 그래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 삶을 추구해 왔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게 이 밤에 찾아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You must be born again. 그래요. You must be born again. 너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니고데모가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거듭나고 싶었어요. Born again. 거듭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transformation,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regeneration, 재창조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better person, 이전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new person, 새로운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우리치도 가고 내가 헌금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존재론적 변화가 일어나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Born again,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진정한 자유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알면 자유케 돼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는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예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구원자시고 예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는 죄인이에요.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를 자녀 삼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예수를 갈망하게 하세요. 예수를 내 안에 살게 하세요. 예수를 닮아가게 하세요. 예수가 원하는 삶을 살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경배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구원자시고 예수는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여러분, 나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더 이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 때 하나님 나라가 유업으로 내게 주어진 게 된 거예요. 그 유업으로 상속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이 자유함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맺음 맺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보세요. 여러분, 그가 누구였습니까? 그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그 사울과 같이 위대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죄인 중에서도 나는 괴수였구나. 그동안 내가 쌓아올렸던 모든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기 위해서 활용되던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아니, 분뇨라는 거예요. 분뇨. 나를 드러내기를 원했던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분뇨구나.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는 게, 가장 작은 자. 그래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바울.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는 겸손함으로 자기가 자랑되어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살아갑니다. 관계 맺는 여러분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이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로운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육체라고 번역한, 오늘 보면 육체라고 번역한 이 sinful nature, sinful nature, 육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 죄의 본성, sinful nature, 이 육체. 여러분, 이 육체를 훈련한다고 해서, 이 육체를 내가 가르친다고 해서 영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로 결단하고 내가 정말 나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한들, 여러분, 내 본성, 내 이 sinful nature, 이 죄의 본성, 즉 자존심, 욕심, 욕망, 이 야망은 결코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이 임했다고 해서 내 속에 있던 이 육체, 이 죄의 본성이 없어지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체 대 성령,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육체와 성령 이 둘은 우리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언제나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와 성령의 전쟁, 이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야망이냐 비전이냐, 나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힘, 이 싸움, 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육체와의 전쟁에서 내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자,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여러분,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 죄를 묵상하는 욕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15가지의 죄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15가지 뿐이겠습니까? 더 많지만 대표적 죄 15가지를 열거해 놓았어요. 그것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19절부터 21절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15가지를 4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째 그룹은 보면 3개의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쾌락에 몰두한다는 거죠. 자, 둘째 그룹은 2개의 종교적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술수라는 거예요. 술수, 마술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셋째 그룹, 8개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회적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음,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 이단. 이단이라는 건 분파를 말하는 거예요. 파를 만드는 거예요. 투기, 투기라는 것은 질투를 말하는 겁니다. 이 8개의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 사회적 죄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넷째 그룹은 2개의 무절제한 죄를 말하고 있어요.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의 결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가지를 통해서 바울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과 시기심과 이 질투로 사람을 갈라지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만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 한 성도님이 먼 곳에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참 멀리서 오셨어요. 1시간 이상 운전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그 새 가족실에서 이렇게 만났는데 1시간 이상을 운전하고 오셨다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멀리 아이들을 데리고 쉽지 않은데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전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제가 형제 교회로 오늘 왔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전 교회에서 너무 상처를 받아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참, 교회란 것이 뭐냐 이거죠. 네.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냐면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냄새 아세요? 인간 냄새가 진동하게 돼요.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여러분, 분열하고 찢어지고 깨진다는 것은 성령님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관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과 함께 질문을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 때문에 나의 순위 모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나 때문에 내가 가는 그 모임, 그 공동체가 모임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속하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분리와 편가름이 일어나고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영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싸우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스스로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하나됨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간질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여러분, 그것은 누가 봐도 성령님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의지, 자기의 욕심이지.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성령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얻지 못해요. 그러므로 바울사도가 안타까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을 따라 살면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아홉 가지만이겠습니까? 상징적 표현으로 아홉 가지를 열거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2절, 23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22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홉 개를 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깊이 본다면 세 개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그룹은 이 내면의 모습이죠. 내면의 모습.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두 번째, 둘째 그룹은 관계적 모습이죠. 관계적 모습. 오래 참음, 자비, 양선. 그리고 셋째 그룹은 이 삶의 관계죠. 삶의 관계. 충성, 온유, 절제.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한 열매가 아홉 가지 칼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의 빛깔이, 성령은 사랑을 낳아요. 이 사랑의 빛깔이 마치 무지개처럼 그렇게 여러 빛깔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이런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홉 가지 빛깔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 아홉 가지 빛깔이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열매, 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며 살기로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내면에 사랑, 희락, 화평으로 충만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대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가에 심겨진 식물처럼 우리의 삶을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세요. 자, 그리고 23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같은 성령의 열매를 뭐라고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죄악된 행위들을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거예요. 그렇죠? 네. 죄악된 행위들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지, 여러분, 열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의 진정한 목적은 육체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참고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온유한 척하는 거죠. 꼭 위선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종교인으로 살아가요? 종교인으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불신자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위선적이에요. 악한 사람은요, 자기가 악한 줄은 알아요. 자기가 악한 줄은 알아요. 그런데요, 종교인은요, 악한 줄을 몰라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선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내 힘으로 열심을 내니까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24절에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죽은 척하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 이것만큼 큰 고통이 없어요. 아니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과 이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나의 욕망을 여러분 십자가에 죽인다는 게 여러분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지만 말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일어나려고 할 때 여러분 선포하세요.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 때, 쾌락이 일어날 때 분쟁하고 분란을 일으키고 여러분 이 육체의 욕망이 일어날 때 이렇게 선포하세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십자가의 못을 깊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거예요. 날마다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요. 불신자보다 더 교활하고 더 완악하고 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아가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그리고 24절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한 번역은 이겁니다. 영어로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헌신하여 일하고 계세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오늘도 선포하세요.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내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사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열매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일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여 분열로 이끌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주간 이렇게 우리 결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말씀만 듣고 그냥 나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걸 나눕니다. 이 한 주간 이렇게 결심하세요. 나는 이 한 주간 나와 다른 사람을 절대 판단하거나 차별하거나 비방하거나 이간질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아멘입니까? 오늘만이 아니고 이 한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아시겠죠? 오늘만이 아니고 한 주간. 나는 나와 다른 사람을 나와 다르다고 해서 판단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비방하거나 이간질하는 자가 되지 않겠다. 자, 그리고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비방하고 이간질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갇히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분한테 이렇게 말하세요.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런 말 절대 듣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이번 한 주간 절대 그런 말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분이 한 주간 동안 내내 참다가 와요. 네, 내내 참다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한 주간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한 주간 이분이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해줘서 한 주간 참다 이렇게 오면 와서 이렇게 말하려고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주간 듣지 않았더니 얼마나 자유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듣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이 육체의 일이 솟아오르면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노라.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이 바울과 같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다. 성령을 따라 성령과 함께 걸어갑시다. 여기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여기에 자유함이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1: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는 유태계 독일인이면서 정신의학 박사였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서 갇혀있다가 기적처럼 살아났습니다. 그 수용소에서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변변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의학적인 도움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콩 한쪽이 들어있는 수프 한 그릇이 하루 식사의 전부인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는데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은 생존자들과 함께 그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느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손에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꼭 다시 만나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지옥 같은 순간순간을 버텨내게 했고 결국에는 살아남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삶에 처해 있든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하면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험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천국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또 천국을 소망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58번째 시간.

0: 평양을 중심에 세운 1907년 부흥운동은 변화하고 있었다. 선교사들에 의해 주도된 부흥운동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것이다.
1: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선교사 중심에서 자국교회 중심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사들에 의해서 주도된 교회의 운동은 선교사들이 떠나고 나면 주도할 세력들이 없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이었죠. 사실 서양 열강에 의해 지배를 받았던 많은 피지배 국가들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교회를 위해 일하기보다는 본국의 이익을 위해 일을 하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잘못된 것을 보았던 평양 선교부 소속 선교사들은 조선 교회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자립이죠. 한국민에 의해 한국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0: 그 방법이 부흥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을 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0: 뭐라고? 선교사들이나 다른 교회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 교인들이 원정을 나가 대체 어디로 나간다는 것인가?
1: 우선 선천으로 간다고 합니다.
0: 선천? 거긴 평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 아닌가?
1: 그렇습니다. 지난 1월에 있은 장전교회 집회 때부터 그곳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들이 열렸다고 합니다.
0: 그런데 거기에 왜 평양에서 사람들이 간다는 것인가?
1: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레이엄 리 목사가 선천에 집회를 왔는데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그레이엄 리라면은 아니 장대원교회 목사가 아닌가? 이기란 목사?
1: 그렇습니다. 그 차가 어떻게 했는지 선천이 발각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평양에서처럼 말입니다.
0: 장대원교회가 문제야. 장대원교회가. 그래 대체 무슨 일로 이곳 평양 신도들이 그리로 간다는 것이?
1: 선천에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있는데 사람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지원 차원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0: 지원?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이것인가?
1: 그렇습니다.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것도 아닙니까?
0: 올 것이 오고 마는 건가?
1: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올 것이 오고 마는 거라니?
0: 그래서는 우리 일본에 좋을 것이 없는데.

0: 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촌으로 놀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들로서 그들을 도우러 가는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말입니다. 가서 당신들이 보고 듣고 배운 바를 그대로 전하라고. 알겠습니까?
1: 고조, 은혜 받은 것 그대로 전...

0: 안 하고 오면 되는 것 아닙니까?
1: 그렇습니다. 뭘 가르치려고 하디 말라오요. 그냥 여기서처럼 은혜 받고 감사하며 사는 것 그대로 보여주라오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실 겁니다.
2: 그런데 저 장로님.
1: 예, 뭡니까? 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2: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순천으로 가는 것을 외놈들이 알고 있을 텐데 괜찮겠습니까? 고저 나중에 말입니다. 나중에 뭔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닐지.
1: 두려우십니까?
2: 아휴, 두렵기는요. 아이, 뭐 이가 두렵다고 그러십니까? 아, 고저 내랭 국종이 될 소리 그러는 거지요.
1: 걱정 말라오요. 우린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평신도로 말입니다. 거기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마실을 다녀오신다는 마음으로 가시라요. 대신 선천에 가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시라요. 몸으로 말입니다.
0: 니보라온 임자, 고조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리 어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겠나? 고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더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게지고 있으면 아무 일 없을 거야. 알겠네?
1: 자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 우리 조선교회의 앞날이 걸려있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전하라오요.
3: 그렇게 선천은 부흥성회를 마치고 난 후 평행의 지원으로 교회가 부흥하는데 그 힘을 얻게 된다. 만 5천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100여 개가 넘는 각 교회에서 뜨겁게 예배를 드리며 주신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선천을 넘어 의주로까지 퍼지게 됐다.
4: 선천에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5: 그러게 말입니다. 누룩이 퍼져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했는데 꼭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지 싶습니다.
4: 북쪽은 평양이 있고 선천이 있어서 되는데 남쪽이 문제입니다. 거기도 큰 역사가 일어나야 할 텐데 말이죠.
5: 경상에서 남쪽까지 너무 멀고 경상도에선 대구에서, 전라도에서는 광주에서 불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으련만.
4: 일어나겠죠. 언젠가는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5: 기대를 한번 해봅시다. 대구에서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성령운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3: 평양을 넘어 선천과 의주 등에서 기적같은 성령의 은혜가 불을 내리듯 할 때 선교사들은 남쪽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3부 꺼지지 않는 불길. 출연 오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운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58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야 우리는 의사의 말에 귀 기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처지가 아무런 가망이 없다는 사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성경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따르게 되는데요. 인간은 죄인이며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나 자신.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구원 바로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 구원의 길이 안내되어 있는데요. 더욱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리고의 소경 거지였던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나갔습니다. 그는 정말 용기 있는 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가진 것을 과감히 버리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주님께서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에게 과거의 습관과 소유를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에서 에스더 1장 말씀입니다.
4: 제13장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저희가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불리게 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아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놀이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아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갖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린 바 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십일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덕과 레위 사람 부다야로 고지기를 삼고 마따냐의 손자 석골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유다 자손에게 예루살렘에서도 팔기로 내가 유다 모든 귀인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0: 내가 명하여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내 종자 두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서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장사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저희가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을 명하여 몸을 정결케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로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책망하고 조주하며 두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나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취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아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삼발라스의 서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저희가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기었사오니 저희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저희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그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의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에스더 제1장. 이 일은 아수르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르에는 인도로 구수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위에 있은 지 3년에 그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도의 귀족과 방백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 영어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형역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다함에 왕이 또 도성 수산대소 인민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식양이 각기 다르고 왕의 풍부한 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규모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하여 각 사람으로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수에로 왕궁에서 부녀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넷이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빗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일곱 사람을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멸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 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하더라. 왕이 사례를 아는 박사들에게 못돼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일곱 방백,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타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사나와 무무가니라. 왕후 와스디가 네시에 전하는 아수에로 왕명을 쫓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꼬? 무무간이 왕과 방백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할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 방백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부녀에게 전파되면 저희도 그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방백에게 그렇게 말하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선이 여기실진대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물어나고 모든 부녀가 그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왕과 방백들이 그 말을 선히 여긴지라 왕이 무부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도 각 백성의 문자와 방언대로 모든 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으로 그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방언대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느헤미야 13장에서 에스더 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열어 앱 스토어에 가면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말씀과 찬양을 광고 없이 24시간 청취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방송을 들으시면서 은혜받은 내용이나 또 방송에 대한 여러분의 좋은 의견 또한 BBN 앱을 통해 BBN 방송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앱스토어로 가셔서 BBN 크리스찬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바로 무료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보내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BBN 방송의 앱을 통해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랑이란 말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절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 바로 사랑 자체이시며 그분이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결국 사랑이라 할 수도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온전한 사랑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가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장담했다가 맥없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적이 있기 때문에 겸손히 대답하기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했고 그때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혹은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서든지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며 믿고 따릅니까? 그러시다면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19장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 12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하신 이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사도행전 다른 곳에 보면 다른 시기와 다른 장소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려는 목적으로 사도들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베드로의 그림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이 엄청나게 효과적이어서 심지어는 베드로의 그림자가 병자들에게 덮여줄 수 있도록 아픈 사람들을 베드로가 지나는 곳에 데려다 놓는 이와 같은 사람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 같이 우리가 병고침이란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가르치는 것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병들게 되는 사람, 병들게 되는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통받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어려움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해져오는 여러 가지 압력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때로 우리가 받는 고통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받는 직접적인 것일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인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마음에 원한을 품지 말며 육신적인 고통의 압박 아래서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나누는 태도 때문에 우리들이 보여주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십시다.

사도행전 19장 13절 이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님을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도 못한 채 영적 기적을 행하려고 했던 이 사건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박장대소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이 사태는 정말로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켜 나갔습니다. 잠시 이 부분을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들이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 그것이 말하면 디아스포라. 이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 지역 회당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9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마음이 굳어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였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8절에 따르면 이것은 분명히 바울이 에베소에 있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던 것의 결과입니다. 이 젊은 무리가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그 회당에서 나왔다는 기록이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신비한 종교에 넘나들면서 영계의 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유대인이 마술을 하고 접신하는 것 등은 성경에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 유대인들이 악한 영들에 잡혀있는 사람들 위에 예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고통하고 이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했던 일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고 구원받는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똑같은 능력을 쓰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3절에서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님을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따르면 그들은 더러운 귀신 또한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젊은이들에게는 하나의 장난에 불과했으며 소일거리로 했던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남자에게 와서 말하기를 내가 바울에 전파하는 예수님을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이 남자에게서 악기를 쫓아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14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같이 행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악기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도 알고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그 악기는 바울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하는 역사로 쫓겨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진 것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능력을 사용했거나 혹은 능력을 사용하는 듯 모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이 그들 자신에게 혼돈을 가져다 줬고 자신들이 다치게 된 것은 물론입니다. 악기 들렸던 사람이 그들 위에 뛰어올라 짓눌러
사실상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일곱 사람을 대적하는 상황이었지만 그 힘이 너무 강해서 1대 7의 싸움에 일곱을 이기고 시계의 일곱 아들들은 상하고 벗은 몸으로 집 밖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흠씩 두들겨 맞은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은 옷을 찢기고 벗기운 채로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창피를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인 망신을 당했고 또 상처를 입어서 그 소문이 에베소와 그 외부 지역까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왔죠.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게의 1급 아들과 스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기 원했던 것이 아님을 확신합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역이 진전되는 데에 대한 관심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분노까지 취하셔서 바꾸시고 그것이 오히려 찬양의 도구가 되게 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이 저의 삶 속에서도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정말로 어려워 보이는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 일도 변화시켜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는 참으로 놀라운 확신입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의 전체의 결과로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되었고 바울의 선포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다른 지역에서도 풍성하게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에베소에서 회자되던 이 이야기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이 이후로도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바울이 선포하는 복음을 입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12절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행하신 기적들과 관련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여준 이 사건과 관련된 것입니다. 제게 큰 위로가 되는 이 위대한 진리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볍게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볍게 마음에 확신 없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다. 그 이름은 귀한 이름이고 모든 자녀에게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매우 조심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경박하고 믿음없이 사용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힘쓰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가졌으므로 우리의 행동 뿐만 아니라 태도, 모든 것을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게 하십시다. 이것은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여러분의 심령에 굳게 심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의 방송을 끝내면서 또 한 측면을 여러분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부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조차도 그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을 취하셔서 다른 사람의 심령을 찌르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악한 사람이 성경 구절을 인용할 수도 있고 비웃음으로 성경 구절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두 날을 가진 칼보다 날카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의 입으로 선포되어지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신 목적을 성취하시고야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심령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하십시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며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절대로 영적인 능력을 모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하여 그 능력을 확실히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성경은 마귀도 한 인격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불신자들은 물론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자처하는 이들 중에도 마귀를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마귀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무료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성경교리 연구 중 사탄의 강의를 청취하시면 인격을 갖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확실히 알므로써 죄악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서 특히 유념하며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거룩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등록하셔서 말씀을 공부하시기를 추천해 드리며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당신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 가지만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한 학생이 수학 시간에 그만 지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칠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적혀 있었는데요. 그 학생은 그것이 숙제인 줄 알고 집에 돌아와서 열심히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풀 수 있었지만 다른 한 문제는 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찾아가 어제 내주신 숙제 가운데 한 문제는 풀었고 하나는 도무지 못 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담당 교수가 깜짝 놀랐는데요. 왜냐하면 칠판에 적힌 두 문제는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문제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이 한 문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생활하면서 이런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고정관념에 말입니다.

JBBN에는 방송을 소개하고 이웃을 구원회로 초청하는 청취자 초청 카드인 ITL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8개 언어로 제작되어 매년 세계 곳곳으로 보내지고 있는 이 카드는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 작은 카드를 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에서도 이 ITL 카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줄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방송 사역에 동참하길 원하시면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통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동력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놓고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곤충을 향해서 점프 했더니 곤충이 정말 점프를 했어요. 이 초보과학자가 다리 하나를 부러뜨리고는 또 점프합니다. 곤충이 별 문제없이 또 점프를 했습니다. 다리를 두 개, 세 개, 네 개 부러뜨려가며 계속 점프하는데 이 곤충이 점점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점프를 합니다. 초보과학자가 다리를 다섯 개를 부러뜨리고 또 점프했더니 곤충이 막 하려고 애를 쓰는데 점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과학자가 마지막 여섯 번째 다리마저 끊어뜨리고는 또 점프합니다. 근데 전혀 반응이 없어요, 곤충이. 아무리 소리를 쳐 점프 점프해도 그렇게 점프를 잘하던 곤충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 초보과학자는 자기의 연구 결과를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곤충은 다리 여섯 개를 다 잘라내고 나면 귀가 먹는다. 이렇게 했어요. 관찰은 잘했지만 해석이 틀린 거죠.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 행하신 많은 그러한 기적들이 요한복음의 일곱 개의 표적이라고 칭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의 이 모든 사건들의 진리됨을 그 기적성을 믿는 분들이 거기까지 좋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데 해석함에 있어서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표적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는 과정 가운데 종종 오류를 범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보려고 하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에 대해 적지 않은 잘못된 해석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도록 노력을 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모든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적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해 좀 더 많이 배우고 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면 또 이러한 표적의 사건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그 표적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내 삶 속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표적을 보지 못한 꼴이 되고 맙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해석 때문에 주께서 성령의 영감으로 복음서 기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거듭거듭 앞으로도 이 시리즈를 나눠가며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표적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저러한 일종의 은택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주된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돋보이는데 그 목적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우리 무릎은 깜깜한 방에서 가구를 찾기 위해 만들어졌다 생각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깜깜한 방에서 하다가 무릎이 가구에 부닥쳐서 아프게 된 경우. 무릎은 그걸 위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기를 아니다. 그 일은 발가락이 할 일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오리무중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지만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문을 함께 이해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봤던 2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에 요약을 한다면 가나에서 혼례 그리고 잔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참 복된 즐거운 분위기였는데 문제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됨으로 해서 당시의 풍습에 따라 상당한 결례를 행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당시의 풍습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이틀은 보통이거니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사흘, 나흘, 일주일, 심지어 2주일까지 이 잔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그때 예수님 반응하시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라고

0: 다시 당신의 어머니를 부르면서 사건의 분위기를 일전시킵니다. 그리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말씀하시며 여기 말씀하는 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영광의 사건의 때를 의미하며 요한복음의 이 표현이 반복해 나온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6절로 이하를 6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9절 상반절까지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항아리 위에 손 얹고 기도하신 것도 없습니다. 그 항아리 향해서 무슨 말씀하신 것도 없고 그냥 물을 아귀까지 채우게 하신 다음에는 하인들에게 명하기를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말씀하시며 떠서 갖다 주었더니 그게 물이 아닌 포도주로 바뀌어진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기적이었습니다. 당연히 화학적인 반응이 벌어져야 될 발효가 일어나며 포도 주스가 포도 주로 변해야 될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졸지에 예수님께서 진행시키시며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포도 주를 만드셨습니다. 포도 주스가 아니고 포도 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사건의 기적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포도 주를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게 아니고 남아있던 포도주를 다 모아 거기다 물을 타서 많이 불렸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극화시켜서 이렇게 사건으로 변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디오니소스의 신화의 변형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이 기록된 내용이나 그 흐름이나 그 반응 또 복음서 기록의 신빙성과 그 진지성을 고려한다고 한다면 이 사건의 기적성을 부인할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요한이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또는 결례를 따라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여섯 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미 제가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상징을 많이 사용하며 요한복음을 기록합니다. 여기에 여섯 개라고 하는 만수에서 하나가 모자라는 그리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요한이 의도를 가지고 지적해 설명해 주므로 유대주의의 미흡함, 율법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시사한다고 이해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사건이 제7일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해 주므로 안식의 그런 주제를 요한이 의도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유대의 정결 예식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소위 말하는 replacement theme, 대치시키는, replace하는 대치의 모티브가 요한복음에 반복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 바로 뒤에 있는 성전을 청결케 하는 사건, 성전 안에서 장사한 사람 내쫓는 그 사건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당신이 참 성전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이 돌로 된 성전을 replace 하시는, 대체하시는 3장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틀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참 구원의 주 예수님이 등장하신 사실을 설명하며 요한은 그 이후에 이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구리뱀이 아니고 실체로 오신 당신의 모습을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가서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생수를 건네시며 그 여인은 질문하기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리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리까 주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 진리 가운데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완성을 시사하는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음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저 산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능케 되었음을 밝혀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replace 하시는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5장 가서 보시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이제 참 안식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당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안식이 있음을 또 가르쳐 주시며 이 안식일이 아닌 율법의 안식일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됨을 다시 한번 리플레이스 시키시는 아니 한편으로는 구약을 완성시키시는 일을 반복해서 요한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6장 가서 보시면 모세의 만나가 아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먹고 마심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당신이 참 생명의 떡이심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장 가서 보시면 초막절에 비를 간구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고 예수님 당신이 생수이신 것을 8장 가서는 참 빛에 대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이 enhanced, extended 그리고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상세하게 조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따라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 개는 분명코 신학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이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주된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헬라어의 표현입니다. The primary sign, 가장 중요한 sign, 주님께서 앞으로 많은 표적을 행하시겠지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즉 메시아의 도래를 우리에게 선언해주는, 선고해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제도나 제사장제도가 아닌 여기에 새 시대를 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곧 제사 가운데 완성된 제사이시오 그분이 큰 대제사장으로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심을 이 표현 가운데 요한은 의도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절과 10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에 대한 평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에 연회장 이 신랑을 불러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처음 봤다. 보통은 맛있는 거 먼저 내놓고 나중에 싸우려 내놓는데 넌 어찌 가장 좋은 것을 이 마지막에 내놓느냐고 칭찬을 합니다. 여기 신혼부부에게 풍성한 기쁨을 회복시켜주시는 주님 모습이 있습니다. 망가지게 될 그 파티의 분위기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더 중요한 점은 구약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기쁨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포도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며 그 천국 파티로 잔치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다시 거슬러 6장 가서 보시면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물 두세 통 드는 항아리 여섯 개라고 그랬습니다. 한 통이 약 10갤론이 됩니다. 그러니 줄잡아 약 120에서 180갤론 정도의 물이 그 돌 항아리에 담겨져 있었고 120에서 180갤론 정도의 그 물을 주님께서 졸지에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엄청난 많은 양, 여기서 요한은 양 풍성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포도주를 그대로 마시지 않고 3배에서 때로는 10배까지 희석해서 마시기도 했으면 거기에 곱하기 3 또는 10까지 우리가 더해서 그 포도주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 잔치가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손님들을 다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러한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들어내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10절에서 우리가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포도주의 맛이 뛰어나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 질에 있어서 맛의 뛰어남, 어떤 특산물보다도 맛이 있는 어떤 특산 포도주, 여러분들은 포도주가 뭔지 잘 모르시죠. 모르고 다 모르는 모르는데, 근데 지금 군침 흐르는 분이 계시면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도주가 너무나, 저는 포도주 맛이 어떤지를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포도주가 맛있대는데 여기에 요한은 그 맛과 그 양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이 새 시대의 풍성함과 그 맛의 뛰어남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풍성한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기쁨을 선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일곱 개의 표적, 두 번째 표적, 죽어가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며 그 가족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세 번째 표적, 38년 동안 중풍을 앓고 있던 그 사람을 건강케 하심으로 그에게 기쁨을 선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천명의 남자들 주잡아 2만 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기쁨을 선사해 주십니다. 바다 위에 광풍에 서덕이는 그들을 바다 위를 걸어 찾아오심으로 그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해서 그에게 기쁨을 주셨거니와 마리아와 마르다 오빠를 오라비를 잃고 죽은 오라비 때문에 슬퍼하던 그들을 찾아가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 가정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적을 통한 선물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즉 그분이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데에 그 절정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약속하신 영원한 생수,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표적의 의미를 다 놓치고 말게 됩니다. 그러게 11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요, 표적, 영광, 믿음의 포뮬라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복음서의 기적, 영광, 그 반응으로서의 믿음. 여기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약어되어 있는 표현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께서 이것을 첫 번 표적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첫 번 표적으로 행하시고 또는 삼으시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의도를 가지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으로 그것도 혼인예식 잔치집에 찾아가셔서 주님의 치밀하신 계획 가운데 앞으로 3년여의 당신의 공생에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기적을 행하시겠지만 이 가나 혼인잔치의 물 포도주 사건을 주님께서 첫 번째 사건으로 의도 계획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한번 이 첫 번 표적, 표적의 시작 그리고 가장 주된 표적,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한 두 개 정도의 교훈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요, 이 사건의 장소와 분위기를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의 수도원에 들어가 은둔 분위기에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세마이 퍼블릭, 세마이 프라이빗 세팅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제자들이 함께 있는, 그래 많은 사람 주께 행하시는 표적의 의미와 그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찾아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 기적을 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트마 간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생에는 그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인생의 속도를, 인생을 빨리 달려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정확하게 마트마 간디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답은 없었어요. 그러나 그 답이 없으면 그 인생은 심지어 간디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고갈된 인생입니다. 참 기쁨의 근원을 상실한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포도주의 맛을 보지 못하면, 그 풍성함과 그 뛰어난 맛을 보지 못하면 그 인생은 고갈된 인생입니다. 인생의 참된 기쁨이 결여된 인생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을 근거로 배우기 원하는 교훈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종교의 틀에 갇혀 살고 있는 우리를, 아니 종교의 틀이 마치 진리인 것으로 잘못 알고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인생들을 그 틀로부터 자유케 해주시며 더 넓은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더 탁 트인 공간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신랑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그때가 기뻐할 때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슬퍼할 때가 아니고 기뻐할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궁극적인 의미에서의 신랑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기쁨과 함께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과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통해 생명의 도를 완성하셨고, 마가복음 2장의 표현 가운데는 그 생명의 돌을 생배조각에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예식과 율법, 그들의 종교행위, 그들의 율법주의를 낡은 옷에 비유하시며 여기 생배조각, 생명의 도가 왔다고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해 주십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기 의에 가득 차 있었고 자기들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고, 그러나 마가복음 7장 가서 보시면 주님께서 이 유대주의에 대해, 율법주의의 폐단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또 자세하게 지적하시며 그들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손을 잘 씻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러한 법이 있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손을 잘 씻고 이런저런 규칙을 잘 지킴으로, 율법을 잘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그러기에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아니 심지어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마저도 종교로 전락시켜 잘못 가르치는 그러한 가르침이 많이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어떤 종교가 우리 양심의 자유함을 허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말씀을, 우리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이 있냐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며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속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만들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러나 속에 있는 것보다는 겉에 있는 것들에 더 치중을 합니다. 외형적인 종교 생활로,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참된 만족은 얻을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들, 주님께서 지적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21절에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며 우리 영혼을 망가뜨리며 우리 인생의 낙을 뺏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삭슬 대신 지불해 주는 그 고통, 그 고난, 그 아픔이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 모든 악한 생각을 정하게 해줄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겉으로 번지르르한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 우겼던 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T.S. 엘리엇 얘기하기를 우리가 살다가 잃어버린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산다고 하면서 살다가 그러나 실상은 잃어버리고만 우리의 인생은 어디에 있는가? 모든 종교의 모든 인간들의 부질없는 노력의 허무함을 엘리엇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산다고 하지만 애쓰며 산다고 하지만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나름대로 양심을 따라 산다고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린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되찾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잃어버린 포도주가 고갈된 이 인생, 이 처참한 인생 거기에 다시 포도주를 듬뿍 담아주시기 위해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잔치 분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곧 악한 생각,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을 이기는 삶을 말씀합니다. 그 삶을 주시려고 종교생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능케 해주시려고 그 교제를 나누며 그 교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만큼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큰 희생의 대가, 죄의 삭슬 당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삶이 가능케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늘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종교의 틀을 인격적인 관계로 대체시켜 주십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저런 규율이 아니고 외형적인 외식적인 것이 아니고 참 인격적인 가장 그 깊은 속을 직시할 수 있는 아무것도 숨기는 것이 없고 다 드러내놓는 투명한 그러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다시 대체시키시는 종교가 아닌 생명으로 대체시켜 주시는 예수님. 마가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기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말씀하시니 새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당신의 그 진리요 그리스도에서의 생명의 도를 의미합니다. 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죠. 새 부대는 예수님께서 직접 도래시키신 바로 이 새 메시아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포도주 예수님 당신의 오심과 직결되어 있는 온 인류가 그동안 고대해 오던 하나님의 천국잔치가 이 땅에 펼쳐지는 그러한 상징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종교의 틀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 사실을 보는 것이 표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며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영광을 보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 우리 속에 그 결과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을 수 있는 교훈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주십니다.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주십니다. 플루타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성벽이 없는 성, 문자가 없는 성, 또는 왕이 없는 성 또는 도시를 발견할 수 있다. 부나 동전이나 학교나 극장이 없는 도시를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전 또는 예배나 기도를 드릴 만한 장소가 없는 도시는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플루타크 물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그가 여기서 시사하고 있는 바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으며 그러기에 어느 도시, 어느 나라, 어느 마을을 가도 거기에는 신전이나 또는 예배드릴 만한 기도드릴 만한 그러한 장소, 그러한 시설이 있다고 그런 관찰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향한 갈망, 부인할 수 없는 갈망이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못하는 회의론자, 불가지론자, 이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에 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신론자에게는 노래 부를 그 주제가 없습니다. 확신이 없는 회의론자, 회의주의자에게는 노래 부를 내용이 없어요. 혹 노래가 있다면 그 주제는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투쟁입니다. 회의와 절망과 체념, 그것이 그들의 부를 노래의 가사요, 주제요, 내용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없기에 노래가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에 즐겁게 부를 노래가 없어요.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을 아는 영혼들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은 찬양과 그 하나님 주신 복에 대한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그들이 토로하는 고난 가운데 부르던 노래, 그들이 아파하며 신음하며 부르는 노래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있고 소망 그리고 믿음의 기다림이 그 시 가운데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 아플지라도 내일 하나님의 방문하심을 기다리는, 비록 오늘 내 인생에 포도주가 고갈된 상태에 있더라도 내일 나를 포도주를 잔뜩 들고 찾아오실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과 그러한 믿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두 가지 인생관 가운데 인생관 중에 하나를 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무실론은 정말 비참한, 정말 절망적인, 체념할 수밖에 없는 팔다리에 힘이 쭉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인생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을,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우리에게 노래를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에게 슬픔 가운데서도 마냥 슬퍼하지만은 않게 해주시는, 절망 가운데도 낙담 가운데도 그저 계속 주저앉아 있게만은 하지 아니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있으며 그 노래 소리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노래는 완성되며 우리의 부르는 노래의 목소리는, 목청은 더욱더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기쁨과 풍성함의 포도주병을 예수님께 들고 오셔서 그 포도주병 틀을, 포도병마개를 뜬 하고 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콜콜콜콜 쏟아 부으시며 신선하고도 상큼한 포도주를 우리 인생에 가득 부어주셨습니다. 이 기쁨의 잔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골고다의 언덕에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드셨습니다. 당신은 진노의 포도주를 드시고 우리에게는 신선한 생명의 포도주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가솔린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가솔린 탱크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뭐 공기로 가득 차게 되겠죠. 정작 있어야 될 캐솔린은 다 없어지고 공기로 가득 차 있는 그 자동차, 공기를 가져오는 차를 진행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에너지, 인생의 원동력, 공기를 가지고는, 세상에 이러한저러한 종교를 가지고는, 이러한저러한 철학의 가르침을 가지고는 우리 인생을 앞으로 전진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솔린,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그 포도주, 그리스도 예수의 포도주만이 우리 인생을 기쁨으로, 평강으로 이끌어갈 수 있으며 그 기쁨과 그 평강이 더 넘쳐나는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불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메시아 시대 때 우리에게 주실 새 포도주와 곡식, 그리고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끊임없이 생수가 공급되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고 다시는 근심이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를 근심에 빠지게 할 만한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실상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근심거리로 남아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심거리를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 또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앞에 포도주 병을 들고 서 계시기에 우리는 좌절하지 아니하며 계속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맥클레런 목사님 말씀하기를, 마치 겨울이 다가오면,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철새들이 본능적으로 남쪽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본능적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철새가 남쪽으로 본능적으로 옮겨가는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본능적으로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속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 그리스도인은 본능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영혼을 움직이시며 그리스도를 갈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죠. 주님 주시는 포도주로 영혼의 목을 축이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만족이 없습니다. 아니, 그리스도 아직 모르는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의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포도주가 그 인생에 차고 넘치지 않고는 세상의 포도주로는 결코 인생의 낙을 또 평강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시요, 표적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표현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2장 11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은 다른 것이며 또한 동시에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 영광을 보고 제자들이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에 포도주가 고갈됐다고 생각이 되시면 기쁨의 포도주로 채워주실 주님께 간구하십시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표적을 경험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그 포도주는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내 영혼에, 우리 가정에 그 포도주가 필요하니 주님, 그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능력의 포도주로 저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포도주와 고갈된 인생은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필요합니다. 4절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30여 년 함께 그 어머니와 생활해 왔으나 이제는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름으로 더 이상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마리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 마리아의 인생에 이 생명의 기쁨의 포도주를 부어주실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구별하시는 상황입니다. 당신을 다시 소개하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에게 있어서 너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그리고 부활할 메시아라고 당신을 다시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미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만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렇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나름대로의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바, 고갈된 인생의 참 생명의 기쁨의 포도주를 전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이 표적의 주인공이시며 영광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이 포도주의 기쁨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찌 영원히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동시에 만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찌 그 인생이 시들고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전언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어찌 그 인생 시들고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는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 말고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안이 더 나아가 포도주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오늘 우리 앞에 선물로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앞에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할 것인가에 의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포도주가 고갈된 이 인생 더 이상 나 혼자는 살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포도주 잔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부탁을 드리면 달리 표현하면 주님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제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죄덩어리밖에 없지만 주님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보혈로 저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제 삶의 포도주를 부어주시옵소서 부탁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부탁에 응하시며 우리의 삶을 풍성한 삶으로 이 순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아이들이 부르는 복음성악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그런 찬송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새 시대 도래시키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메시아로 믿고 내 영혼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주님 제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주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우시며 제 인생에 포도주 잔이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창조주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 같이 그 창조주께서 제 창조의 역사로 제 영혼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포도주를 전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요 다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오늘도 길을 찾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쁘게 살아가는 당신의 발걸음 과연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드린 말씀처럼 정함이 없는 세상에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 인생의 주인공으로 승리하시는 당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 은혜의 경이로움과 진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JBBN은 1년에 한 차례 생방송 후원 행사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는 나눔의 경주를 갖습니다. 매년 나눔의 경주 기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후원금을 작정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그 후원금을 한 해 동안 보내오실 때에 물질이 가장 귀하고 알뜰하게 방송 사역에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오시는 그 방송 선교원금은 이제 본사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는 직원들의 사역비로 사용되며 또는 방송 장비를 구입하고 관리하며 새로운 지역 방송기지를 구입하고 유지하는 데 쓰여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찬양 또는 방송 홍보 등을 위해서도 쓰여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재정적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 손길, 그 후원의 손길을 통해서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이어오셨습니다. 저희의 소원은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후원금이 단 1달러라도 헛되이 쓰지 않기를 원하며 또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시는 여러분의 큰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분 가운데 혹시 자신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그동안 지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을 믿을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대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 이사야서 1장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죄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사람을 향해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당신 같은 사람을 말입니다.

0: 8개 국어로 1971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스라엘을 탈출한 직후부터 모세의 옆에서 모세의 가장 가까운 부하였어요.
1: 저 사람은 용맹할 뿐더러 책임감도 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있으니 언젠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이야.
0: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을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1: 저기 저 땅을 보아라.
0: 광야를 방랑하다가 40년 만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보이는 산 중턱 위에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멀리 끝없이 이어진 크고 작은 산들과 벌판.
1: 하나님께서는 저 땅들을 모두 우리에게 주마고 하셨다. 그러나 그냥 주신다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의 힘으로 저 땅을 가꾸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
2: 예, 어르신.
1: 지금보다도 더 수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 일을 여호수아야, 네가 해야 한다.
0: 그 말을 남기고 모세는 숨을 거두었어요.
2: 어르신, 맹세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어르신의 말씀을 잊지 않고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 땅을 젖과 꿀이 있는 낙원으로 만들고야 말겠습니다.
0: 이때부터 여호수아의 힘든 세월이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이 도착한 땅에는 수많은

0: 그래서 아브라함 조상님을 그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저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해나 달이나 나무나 바위나 소나 그런 것들을 섬기는 어리석은 민족들로 들어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무리들을 우리가 쓸어버리고 새로운 낙원을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1: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벌린 통쾌한 승리는 여리고라는 커다란 성이었어요.
2: 장군님, 저 성을 우리가 점령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우리가 기반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0: 잘 알고 있어. 그러나 저 성은 군사도 많고 매우 강력해 보인다. 무작정 우리가 덤벼들었다가는 우리 군사만 희생되고 말 터인데.
1: 여호수아는 한숨을 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족은 무기 하나도 없이 모두 양머리를 하는 지팡이와 돌멩이 정도인데.
2: 보십시오. 저들은 번쩍이는 칼과 활, 그리고 무거운 창을 가지고 있으며 마차 부대도 수없이 많습니다.
0: 그래. 그러나 저 여의고 성을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는 저 땅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1: 무거운 생각에 잠겨있는 여호수아 앞에 문득 하나의 눈부신 광채가 보이더니 그 광채 안에서 말을 타고 칼을 찬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0: 어? 아니, 누구지?
1: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만이 보일 뿐이에요.
3: 나는 그대에게 한 가지 방도를 알려주러 온 사람이요.
1: 그 젊은이가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아차립니다.
3: 내 한 가지 방도를 알려줄 테니 그렇게 하도록 하시오.
1: 그 천사는 여호수아에게 뭔가를 지시해주고는 사라졌어요.
4: 모두 집합! 모두 집합!
5: 집합!
4: 가축들도 모두 이끌고 나오시오. 소나 말, 나귀, 낙타 모두 끌고 모이시오.
6: 아니, 전쟁을 하겠다는데 소까지 끌고 나오라는 게 무슨 말이야?
7: 우리 여자들도 다 나오라네요.
8: 노인도 나오라는데.
9: 아이들도 나오래요.
6: 이건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
1: 사람들은 불안해하며 영문을 몰라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명령은 뜻밖이었습니다.
0: 모두 저 성을 포위하시오. 단, 가축들의 꼬리에는 나뭇가지들을 매달도록 하고 사람들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시오.
7: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6: 내가 알겠어. 시키는 대로 해야지.
1: 사람들은 성을 멀리서 포위합니다.
0: 자, 군사들은 북을 울려라! 천천히 북을 울리면서 여러분, 성을 맴도시오! 천천히 맴돌아야 합니다.
1: 이상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무엇보다도 놀란 것은 성 안에 있는 여리고 군사들이었어요.
6: 아니, 저것들 멋들 하는 거지?
2: 글쎄요, 곧 공격을 할 것 같은데요.
1: 성 안에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군이 잘 안 보입니다. 다만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하늘을 가릴 듯한 자욱한 먼지와 그 속에서 울려나오는 북소리, 그리고 끝이 안 보이는 행렬이었습니다.
6: 아이고, 저놈들 저렇게 많나?
2: 큰일인데, 저렇게 많은 군사가 공격해오면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잖아.
1: 그들은 지레 겁을 먹어버립니다.
6: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모두 성벽 위로 올라오라고 그래. 그리고 돌멩이와 발덩어리, 물을 끓일 수 있도록 솥도 가지고 오고, 몽둥이도 있는 대로 다 가지고 올라와!
1: 네, 바로 이것이에요. 오래되어 낡아빠진 성벽 위로 여리고군은 개미떼처럼 잔뜩 올라와 있는 데다가 무겁기 짝이 없는 바위들까지 수없이 올려다 놓은 것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공격해오면 사용할 무기들인 것이에요.
6: 아, 더 없어! 바위덩어리 있는 대로 다 올려다 놓으라니까!
1: 이스라엘군의 공격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벽은 너무나 많이 올라온 군사들과 바위돌 때문에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6: 상관없다. 한 사람도 내려가지 말고 방어하라.
1: 그렇게 6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역시 쉴 새 없이 성 밖을 포위한 채

0: 밤이나 낮이나 맴돌고 있던 이스라엘 군.
1: 자, 이제 때가 왔다.
0: 여호수아는 명령합니다.
1: 모두 일제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함성을 지르라. 젖먹이 어린애도 모두 함께 외쳐야 한다.
0: 다음 순간 실로 무시무시한 함성이 터졌어요. 온 하늘이 흔들거리고 산과 들판이 울릴 정도의 큰 함성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벽 위에 잔뜩 올라와 있던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이리저리 날뛰는데 그 서슬에 쌓여있던 바위와 나뭇가지, 물항아리, 솥들까지 함께 흔들거리더니 이 오래된 성벽은 그대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0: 장군님 보십시오. 여리고성을 살아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1: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2: 이러한 작전은 세계 전쟁 사상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었습니다.
3: 여호수아 장군님 만세! 만세!
2: 이 놀라운 전투로 이스라엘군의 소문은 모든 땅에 울려 퍼집니다.
4: 이스라엘군이란 게 대체 뭐요?
5: 예, 이집트를 탈출해온 노예족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닥치는 대로 이 땅을 휩쓸며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4: 건방진 놈들, 어디서 노예들이 무리가 감히?
5: 그렇게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일찍이 그처럼 많은 무리들을 본 바가 없습니다. 게다가 여수아라는 장군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그 자는 귀신처럼 작전을 잘 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4: 겁내지 마시. 전쟁이란 건 한 번 승리가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게 아니니까.
5: 아닙니다. 지금 그들은 우리 있는 쪽으로 오고 있는데 가만히 있다간 그들에게 전멸당하고 맙니다. 틀림없이 다음의 목표는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2: 그들은 기부원이라는 성의 왕과 그 부하들입니다.
4: 그러면 항복을 하자는 말이요?
5: 항복을 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보다도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합니다.
4: 평화조약이라? 아니, 그들이 지금 뭐가 아쉬워서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으러 들겠어?
5: 술책이 하나 있습니다.
2: 이윽고 그들 기부원성 사람들은 여행 준비를 했어요.
6: 아니, 이 다 떨어진 옷을 입으란 말씀인가요?
7: 옷만 그래서는 소용없어. 신발도 다 떨어진 것을 신어야 한다. 그리고 빵도 햇볕에 말려서 아주 딱딱하게 만들어라.
4: 머리도 다 풀어 헤쳐라. 너희들은 오랜 여행 끝에 기진맥진한 모양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스라엘군을 속일 수가 있다.
2: 이윽고 그들 기부온 사람들은 지친 모습이 되어 이스라엘군 진영에 나타났습니다.
8: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9: 예, 기부원성에서 왔습니다.
8: 그 성은 어디에 있지?
9: 예, 저 서쪽 끝 바닷가에 있습니다.
8: 그래, 용건은?
9: 우리 왕께서는 용맹하신 이스라엘 군과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8: 평화조약?
9: 예, 이스라엘 군과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절대로 전쟁을 하지 않기로 한다.
8: 그거 좋지. 우리는 무조건 전쟁만 하러 이곳에 온 것은 아니니까. 그러나
2: 어쩐지 수상한 기분을 느낀 여호수아는 그들의 진보따리를 조사했어요.
0: 장군님, 이들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온 빵도 돌덩어리처럼 딱딱해 있고 또 이들의 신발도 모두 다 떨어졌습니다. 아주 먼 곳에서 찾아온 것 같습니다.
8: 좋다. 그러면 이들을 믿고 평화조약을 맺도록 하자.
2: 그 증거로 여호수아는 널판지에 평화조약서를 써줍니다.
8: 자, 이걸 가지고 돌아가거라.
10: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교활한 기부원 사람들은 그 널판지를 가지고 돌아가자마자
10: 자, 빨리 군대를 출동시켜주시오.
4: 아니, 무슨 군대 말인가요?
10: 지금 이스라엘군이 우리들을 노리고 이쪽으로 진격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따로따로 흩어져서 싸운다면 그들에게 단박에 패해버릴 것이니 우리 모두가 군대를 모아 연합군을 만들도록 합시다.
4: 아니,
10: 싫다는 겁니까?
4: 아닙니다. 우리도 당연히 군대를 보내야죠.
2: 기부원성 부근의 여러 성들이 연합군을 편성하자는 것이니 거절했다가는 이스라엘군과 싸우기도 전에 그들에게 먼저 따돌림을 받고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4: 이거 봐! 형식적으로 군대 약간명을 보내도록 해라. 그리고 나는 아파서 꼼짝도 못한다고 해!
2: 교활한 기부원성의 왕은 병을 핑계대고 누워버리고
11: 자! 출발이다! 이스라엘 쪽을 못 지르자!
2: 그들 연합군은 달려갑니다.
11: 나가자! 이스라엘군을 급발 먹어야!
2: 그러나 그 전투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있는 이스라엘군의 통쾌한 승리였습니다.
8: 지휘관들을 모두 끌고 와라.
2: 연합군들의 지휘관이 여호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8: 자, 놈들을 모두 처형해버려.
2: 당시 이 지역의 전쟁은 용서라는 것이 없었어요. 포로는 노예로 끌려가는 것이며 장군들은 모두 처형당하는 것이 당연한 관습이었습니다.
12: 장군님! 장군님!
8: 뭐냐?
12: 저를 죽이시면 안 됩니다. 장군님께서는 저를 죽이지 않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8: 그게 무슨 소리지?
12: 평화 조약을 맺었지 않았습니까? 곧 장군님이 손수 적어주신 그 널판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 기부원성의 지휘관이 보여주는 널판지를 묵묵히 보고 있는 여호수아.
8: 아니, 너희들은 그럼 서쪽 끝 바닷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근처에 살고 있었단 말이냐?
12: 황송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2: 여호수아는 탄식을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맺은 약속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8: 좋다. 거짓으로 속아서 그랬건 어쨌건 내가 한 약속은 지켜야 한다. 너를 죽이지 않을 것이며 너희 기부원성도 점령하지 않을 것이다.
1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8: 그러나 거짓말쟁이인 너희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어.
12: 아니, 그러하오면
8: 이제부터 너희들은 영원히 우리 이스라엘족의 노예가 된다. 좋으냐?
12: 물론입니다. 살려만 주신다면 노예인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2: 이스라엘군은 진격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보다도 훨씬 더 많은 땅들이 이때 여호수아에 의해 점령되었어요.
13: 장군님, 이제 이 땅이 모두 우리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까?
8: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낙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전쟁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늙었어요.
8: 열두 부족의 족장들을 모두 오시라고 하여라.
2: 이스라엘 민족은 열두 부족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야곱의 열두 아들이 각각 하나의 부족을 만들어서 족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8: 족장 여러분.
2: 그는 산 위에서 멀리 벌판을 선짓합니다.
8: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 넓은 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힘써서 저 땅을 갈고 가꾸어서 푸른 밭과 농장과 과수원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3: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8: 그래서 나는 저 땅들을 우리 열두 부족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인구가 많은 부족은 많은 땅을 줄 것이며 작은 부족은 그에 알맞게 줄 것입니다.
2: 이스라엘 영토가 열두 조각으로 갈라졌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각 도가 나뉘어지듯이.
8: 각 부족은 자기 땅을 책임지고 가꾸고 다른 종족으로부터 지키도록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하실 것입니다.
2: 이스라엘족 중 가장 인구가 많은 것은 유다족입니다. 유다족은 이스라엘 인구 중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으니 지금의 이스라엘 서울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넓은 땅을 받았어요.
8: 하나님이시여, 저는 이제 할 바를 다 마쳤나이다. 저를 받아주소서.
2: 이스라엘의 가장 용감한 장군이었던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를 끝으로 고이 잠들었습니다.
14: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0: 하루 24시간 1년 내내 쉬지 않고 방송되는 BBN 인터넷 라디오 방송은 한국어를 비롯해서 세계 8개 언어로 스트리밍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 언어를 청취하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외국인들에게 소개하고 싶으시면 제 웹사이트 오른쪽에 있는 각 나라별 아이콘을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나라별 언어 방송으로는 영어 외에도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중국어, 일본어, 독일어, 그리고 러시아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셔서 BBN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첨단의 도구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힘있는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스펀지와 같아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생각 없이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주된 활동 장소는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사이버 공간이 되었습니다. 인터넷의 발달은 자녀들로 하여금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가상 공간 속에서 무분별하게 온갖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면서 우리 자녀들을 순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인터넷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제 비벤의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잘못된 인터넷 문화에 중독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께서 가능하면 자녀들에게 비벤을 소개하시고 비벤의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벤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0: 왕 중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씁니다. 누구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그림처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특별히 BBN 방송을 알게 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우연히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혹은 무심코 건네받은 ITL 카드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 아십니까? 사람 편에서는 우연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필연적인 사건이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연처럼 보이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ITL 카드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건네주고 또 건네받은 ITL 카드를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ITL 카드를 건네주는 일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 BBN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언제라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언제든지 주님은 오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냉장고 수리기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던 중에 가전제품 회사에서 문자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문구가 예수가 지금 가는 중입니다. 오전 11시 35분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썼대요. 이분은 무척 이해했지만은 그 기사의 이름이 정말로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남미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를 헤수스라고 하거든요. 그 J자를 Jesus의 J자를 H로 발음을 해요. 그래서 헤수스. 정말 그분의 이름이 그랬대요. 사실 남미에는 헤수스라는 이름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실까요? 2000년 전에 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의 형벌을 다 받으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시면서, 그러나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순간을 정말 안다면 매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어떤 순위가 달라질까요? 예수님은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리는 문자 메시지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영혼을 바라보면서 매일 살아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사랑과 소망의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모든 기회를 활용하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곧 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동기를 주고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무엇을 여러분에게서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내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거룩한 것을 좇으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상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교회는 이러한 놀라움이 있는 공동체 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왜 이런 놀라운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부 비본질에 치우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왜 교회에 나왔어요? 아마 대다수가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저도 그랬어요. 고등부 때 사람 만나러 나오는 것이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었더라고 기억이 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떠한 감격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학교와 똑같고 사회의 구성원과 똑같다는 사실이죠. 제가 나름대로 고등부 시절에 겪었던 일들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있는데 그날이 이제 성탄절 전야제 때였어요. 근데 그날 이제 밤새도록 놀았습니다. 교회 본당에서. 그래서 이런저런 놀이도 하고 이렇게 막 놀았는데 이제 새벽이 됐어요. 근데 새벽이 되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본당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어요? 하고 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오늘 새벽기도 없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뭔가 한 가지 지금까지 느껴지는 것이 뭐였느냐? 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내가 아니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그때부터 좀 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노는 게냐?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인간의 침묵단체가 되어버리면 거기서 쓸데없는 걸로 상처받고

0: 이미 예수께서 승천해버리신 이상 이 땅은 더 이상 그들이 머물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바로 그들의 선생님이 계신 곳, 바로 저 하늘나라였다고 하시죠. 저 하늘나라에서부터 임하실 그 하나님의 영을 그들은 간곡히 기다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들의 모든 소망이 하늘에 있었고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있었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을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집니다. 따라서 교회는 무엇이냐? 어떠한 일상의 공동체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요 하늘을 향한 사모의 그런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일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외면하고서 우리가 철저하게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며 따라서 교회는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든 비본질적인 것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교회는 오직 천국을 향한 소망만이 가득해야 합니다. 오직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 나라를 향한 비전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지 어떠한 교회에 사람만 놀아오고 놀러오고 어떠한 침묵을 위해서 오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요 기도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가운데서 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교회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이 땅에서의 유쾌함과 이 땅에서의 오락과 이 땅에서의 어떠한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에서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여러분이 이 나라, 이 교회에 와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상상하고 꿈을 꿀 수 있는 정말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꿈을 실현시키실 분이 바로 예수라는 사실이죠. 또 예수께서 계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이 교회 가운데서 항상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꿈꿀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진정 이 땅 가운데서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고 그 본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그루터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가집니까? 연주회를 할 때에 먼저 연주회를 시작하는 법이 없습니다. 악기의 음을 조율한 이후에 연주를 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과 조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는 미워하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보내어주셔서 육체로 지은 인간의 죄를 그분의 몸에 짊어지게 하시고 죄 없으신 몸이 죄로 인해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성취로 가득 찬 책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는 길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랜드 데이비스 샌더슨은 65세 나이에 군에서 대령으로 은퇴하고 특별히 할 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소일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안락의자에 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그에게는 그리 흥분된 재미있는 의욕적인 삶은 아니었습니다. 목적이 없이 그럭저럭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는 어렸을 적 어머니가 적어주셨던 프라이드 치킨 레시피를 우연히 보게 되고 닭 요리를 개발하여 지금 전 세계에 KFC 프랜차이즈를 갖고 있는 미국의 기업인이자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한국어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공부하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레시피를 찾으실 것이며 그분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빚어가고 여러분의 삶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bbnbi.org입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의리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10장 2절 말씀이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노인이 이렇게 독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 엄마 손잡고 교회 나갈 걸,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걸,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 걸, 하나님을 찾을 걸 라고 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어리석은 태도는 결과를 앞에 두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입니다.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생각처럼 길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후회하지 않는 남은 생애를 사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BBN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기 원하는 분들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BBN 한국어 사역을 통해 의인에서 죄인으로 회심한 분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고백한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열매와 사역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실한 BBN 청취자분들께서 후원해 주심으로 방송국이 운영되었고,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나눔이 너무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을 클릭하셔서 BBN 사역의 기도와 물질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내가 오늘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진리를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있습니다. 죽음은 탄식을 벗는 때이다. 죽음은 짐을 벗는 때이다. 죽음은 썩지 않는 것에 삼킴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죽음의 의미는 영원한 탄식의 시작이고 영원토록 무거움을 지고 살아가야 되며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될 그 시작점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바라기는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죽음의 의미는 탄식을 벗어버리고 짐을 벗어버리고 영생하는 의미이길 바랍니다. 아직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자신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죽음을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